홍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소프라노 김방술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개미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 나누며 모닝프레이즈 출발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13주 동안 진행된 제자 양육 과정이 막을 내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우선 과제, 최우선 순위로 여겼던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도 좋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눔의 시간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는 관사님의 고백. 억울한 일 앞에서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선택하고 선포하는 집사님의 고백.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녀에게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박순아 콰이어의 고난 내영원 편의실 곡과 이어진 곡은 나만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뼘 더 성장하는 복된 날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연주곡 함께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0: 영혼의 삼터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자, 2026년도 어른 성형학교가 돌아왔습니다. 와, 아이들만 누리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먼저 배우고 익히고 은혜받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듯 은혜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은혜받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뛰어붙으시죠. 우리 첫날 제목 1과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 고! 자,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이 사랑이 큰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오늘 배울 텐데요. 자, 모험을 함께할 친구 소개할게요. 뒤에 계시는 우리 총감독 예수님 계시고요. 이 앞에는 모용이와 모랑인데요. 모용이는 모험하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아이고, 이 아이는, 모랑이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모험하는 아이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두 친구에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자, 보겠습니다. 주제를 소개할 텐데 저희 교단의 총회 주제가 이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육 주제는요. 시작.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 이게 교육 주제, 전체 교육 주제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용서와 사랑이 나옵니다. 용서는 우리가 받은 것이고 사랑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죄를 지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입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사랑하면서 변화시키는,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십자가의 완성,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내려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은혜가 십자가처럼 임하는 시간이 바로 어른 성경학교,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자, 제가 우리 아동부 그리고 우리 어른 성경학교 주제를 소개할 텐데 여러분 함께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해주세요. 용서밭 고! 사랑아 고! 고! 고! 대망! 이게 정말 정말 정말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호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모영이와 모랑이가 함께하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모험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자,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고! 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 고! 고! 다음은 자, 용서받 할 때는 자기를 감싸고 용서받 고! 할 때 친구와 함께 짝! 용서받 고! 자, 해보세요. 용서받 고! 자, 그럼 옆친구 또 아쉽겠죠? 이번에 반대로 사랑하 고! 이렇게. 자, 반대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 고! 대범! 이렇게 마실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고! 고! 용서받 고! 사랑하 고! 고! 고! 대범! 박수 주세요. 이야, 잘하시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구호 준비! 고! 고! 용서받 고! 사랑아 고! 고! 고! 대범! 야, 박수! 행복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데요. 자, 주제가가 꼭 기억해 용서받은 그 사랑인데 이 찬양이 가사가 정말 좋아요. 이 가사만 여러분이 제대로 익혀도 1, 2, 3과 내용이 다 기억나요. 자, 같이 한번 1절 가사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하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잘못된 길 돌아서면 용서하시는 사랑, 나의 모든 죄 용서하신 갚을 수 없는 사랑, 믿음으로 용서받은 놀라운 사랑. 2절 기억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돌아오길 기다리며 안아주시는 사랑, 나의 모든 죄 용서하신 갚을 수 없는 사랑, 믿음으로 용서받은 놀라운 사랑. 후렴입니다. 꼭 기억해 용서받은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용서해. 꼭 기억해 용서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 자, 불러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어렵지 않아요.

박수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나오세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이제 율동을 가르쳐 줄 텐데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번 성경학교는 이렇게 여러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낼지 기대해 주시고 시간 정말 선생님들이 갈아 넣으실 겁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에 남을 만한 귀한 말씀을 전해줄 텐데 이 가운데서 우리 어른들은 바로 요 시간 성서학습 1, 2, 3과를 오늘부터 만나볼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런 귀한 말씀을 아이들이 듣는구나 배우는구나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간식이라도 싸주고 기도하고 후원해줘야지 라고 여러분 마음을 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과를 시작할 텐데요. 1과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 고!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어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누구를 찾고 계세요? 누구를? 악인을 찾아요. 불의한 자를 찾아요. 아니 우리 생각에 착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죠. 의로운 사람을 찾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악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가장 불의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악인과 불의한 자는 왜 악인이 되었을까요? 왜 불의한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긍휼히 여김받지 못해서 그래. 그가 너그럽게 용서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거야. 내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할 거야. 그러면 악인도 변화되고 불의한 자도 변화된다? 그게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내가 악인이고요. 내가 불의한 자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세요. 돌아오라. 왜요? 긍휼히 여겨줄 거야. 너그럽게 용서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1과에서 아이들이 이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먼저 좀 보려고 해요. 사랑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야 오늘도 수고했다 안아주는 아빠의 사랑이 있고요. 또 아플 때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사랑도 있죠. 그런가 하면 선생님들, 우리 정말 헌신적으로 오늘 지금 푸르색 입고 계신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들이신데 이런 사랑도 있고 친구들의 사랑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랑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야. 그냥 친하게 지내고 잘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찾으세요.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가장 악랄하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악당들이고 불의한 나라예요. 그래서 요나라는 선지자가 요나야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가요 그리고는 도망을 쳐버렸네요. 그래서 그가 물고기의 배속까지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저요 잘못했어요 저 하나님 사랑을 진짜 전하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하자 뿅 하고 그가 니느웨에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배운 얼마 전에 배운 내용이에요. 1과의 내용이 요나인데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신기한 건 왕이 회개하고요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게다가 가축들까지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배옷을 입고 잘못했습니다. 폭력을 그치고 악한 짓을 그치게 되죠. 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40일이 지나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처럼 무너져버렸을까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에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요나가 아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멸망시킨다면서요 라고 하자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멸망시킨댔어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그랬지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고 그를 변화시키는 게 나의 일이야 얘들아 내 사랑 이야기 들어보지 않을래? 여러분 보통 우리가 러브스토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러브스토리 그럼 뭐가 떠올라요? 주인공 두 명이 떠오르죠. 예, 이거, 예. 예, 이거 한두 사람 기억나세요? 네. 아마 이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날이 있었어요. 예, 안 믿을까봐 제가, 예, 이거 합성 아니고요. 예, 제 얼굴에 차은우 보면 합성한 거 아니고, 예, 접니다. 네.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네. 그때는 저런 게 유행이었어요. 예, 네. 빨리 넘겨야겠네요. 자. 네. 저런 포즈를 왜 했나 몰라요. 다 시켜서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저런 날이 저희도 있었는데, 저는 러브스토리를 떠올리면 제가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요? 좋아서, 그렇죠. 아니, 저렇게 예쁜 아내와 결혼하는데 누가 안 좋겠어요. 예, 저는 아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온갖 바보짓을 다 했어요. 시키는 시킨 대로 하고, 예,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해주면 사랑해줄수록 저는 저도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고, 이게 상호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죠.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사랑해주고, 더 잘해주면 나도 더 잘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더 잘하면,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사랑해주고, 우리가 못하면 우리를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요,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쏟아져 부어진 것이에요. 온전히 쏟아져 부어진 것, 그게 헤세드예요. 부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건 완전히 일방적이면서도 전폭적인 사랑이고요, 눈먼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따지는 게 없습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랬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너 나한테 이거밖에 못해줘? 라고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성경은 증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모두가 악하다고.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 이 정도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은 수많은 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저를요, 사랑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주시겠어요? 이렇게요. 시작. 아니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당신이 얼마나 부족하든,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죠? 이 사랑이 나에게도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잘남과 나의 매력과 나의 성실함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사랑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이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의 친히 섭리하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지 않음을 의미해요. 어?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더 커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고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잘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신답니다. 시작. 당신이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이건 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좀 거울을 봤는데 뚱뚱해 보여, 괜찮아요. 머리가 좀 더 하얘졌어, 괜찮아요. 주름이 늘었어,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오늘 이 예

에베사랴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고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손흥민 같은 스타가 있을 때 우리는 환호하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조금만 못하면 에이 저거 왜 은퇴 안 하냐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잘할 때는 와 하다가도 못할 때는 에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가 언제 사랑스러워질래가 아니라 너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뭘 해요? 울어요. 똥 싸요. 달라고 보채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 아이가 이뻐 죽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태영이가 태어날 텐데 태영이 태어나면 뭐 하길 기대하세요? 잘 먹고 잘 싸고? 아니요 아니요 안 나봐서 그래. 숨만 쉬면 돼요. 걔는 숨만 쉬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 수 있잖아. 그 마음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따라합니다. 숨만 쉬면 된다. 안 믿어지세요? 다시 한번 숨만 쉬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만 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리됐거든요. 누구 한 명도 내가 이쁨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내 삶의 무게가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무엇하셨습니까? 죄의 모든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못남도 십자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십자가를 무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만 쉴 수밖에 없는 때로는 아프고 눈물나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그 현실이라도 십자가는 능히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요 사랑이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숨만 쉬면 돼. 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 초자연적인 그 놀라운 사랑이 영원히 그분 안에 존재하며 오로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듯이 하나님 눈치 보지 마세요. 더 이상 내가 가진 그 규격대로 내가 가진 그 기준대로 나를 판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나를 보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이시고 오늘도 초자연적인 그 사랑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악인인 우리가 불의한 자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외웁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어른이 되어서 더 많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주일을 준비할 때마다 때로는 숨이 안 쏟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준비한 설교를 제대로 못 전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못 살리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보기 상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아 라고 하세요. 네가 내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것을 다 기쁨으로 받을 것이고 네가 몸이 아파서 때론 네가 마음이 아파서

0: 교회에 나와서 신음하는 그 모습까지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사랑의 음성을, 그 사랑의 품을 내어주십니다.
1: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204-0691 성민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21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염려 대신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6월 21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6월 21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이프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드린 곡은 호산나 싱어즈의 주 품에 품어소서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개인 모두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소개는 해드리지 않지만 계속해서 보고요. 또 기도 사연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곡 함께 할게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1826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손경민님 앨범에서 함께 하고요. 이어서 9377번님의 신청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샬롬 노래선교단 앨범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2532번님의 신청곡,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박성은님 라이브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게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8326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승리자 강찬님의 음성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승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이며의 공부영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6월 25일입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죠. 인류 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6.25 한국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을 남기고 간 전쟁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이 아닌 서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 76번째 맞는 6.25 한국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주간을 맞이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사흘 후인 6월 24일 수요일은 세례 요한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탄생했다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지요. 그래서 6월 24일은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시편 32편 누가복음 7장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죄의 고백과 용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주일에는 20세기 신학자 나인홀드 니버 교수가 별세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0세기 신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나인홀드 니버 교수가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인 1892년 6월 21일 별세했는데요.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32년 동안 봉직했습니다. 한 가지 분야를 깊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예리한 사상을 펼쳐서 많은 영향을 준 학자인데요. 대표적인 저서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에는 최초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죠. 특별히 세례를 주는 일은 위법 행위였기 때문에 조심을 하며 우리 정부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 이듬해인 1886년 6월 24일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최초의 세례식을 집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6년 6월 24일에 아마도 그때는 조선 사람들은 없고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중심이 돼 세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은 6.25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사상자가 수없이 생겼고 많은 건물과 산업시설이 파괴됐고 전쟁 고아가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6.25는 민족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에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33인 중에 한 분인 신석구 목사님, 남한에서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훈 목사님이 순교하셨고, 둘째로 많은 교회 지도자가 납북돼 소식이 끊어집니다. 양주삼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 납북된 교육자 중에 공식적으로 파악된 수만 해도 267명에 이릅니다. 셋째로 많은 교회가 파괴되거나 파손됐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를 보면 232개 교회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넷째, 많은 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전라북도 옥구의 원당교회 같은 곳은 교인 75명 가운데 73명이 학살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다섯째로 많은 이단들이 바로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전쟁의 불안한 틈을 타 이단들이 날뛰기 시작한 것이죠. 통일교, 전도관 같은 이단들이 6.25 직후 사회 불안 심리를 타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6.25가 일어나자 한국교회는 기독교 전시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참전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참전과 원호 요청을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원한경 선교사님은 이 일에 정말 많은 수고를 했었는데요. 아울러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개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6.25를 전후에 한국 장로교가 심하게 분열한 것은 교회 역사에도 부끄러운 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6.25 한국전쟁이 올해로 76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25일 목요일에 전진규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6.25 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순교자 가운데 전진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경기도 장단에서 출생하신 전진규 목사님의 아버지는 역사학자로 예수를 믿으며 모든 면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죠. 아버지의 영향으로 목사가 돼 이천, 개성, 철원, 원산 등 여러 곳에서 목회했고 6.25 당시 전진규 목사님은 서울 성동교회, 현재 보문교회를 담임하시다 공산군에게 납북돼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 전진규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인 1895년 6월 25일에 출생하셨는데요. 우리는 6.25 주간을 보내며 이 전쟁이 한국교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6월 25일 목요일에 대한기독교서회가 설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여명기인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6월 25일 지금의 대한기독교서회가 설립됩니다. 대한기독교서회는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의 문서선교회의 한 방법으로 설립됐는데 세 사람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헤런 올링거의 노력으로 제한된 벽을 뛰어넘어 민족의 개화와 문화 발전에 큰 몫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창구 역할도 함께 서양 문화를 바르게 소개하는 통로의 구실도 해왔고요. 찬송가 발간을 통해 서양 음악을 보급하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1890년 6월 25일 한국선교서회로 출범한 기독교서회는 1905년 영문지 The Korea Mission Field를 발간해서 당시 한국의 현실을 해외 알리는 데도 기여했었죠. 한편 1919년 조선예수교서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파마다 달랐던 찬송가를 통합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8.15 광복과 함께 다시 문을 열고 출판사도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로 개칭해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출판물도 종교서적 외에 철학, 사회, 과학, 역사 등으로 그 분야를 넓혔고 다락방, 기독교사상, 세가정 등의 잡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창립 100주년이 되던 해 1990년에는 기념사업으로 50여 명의 성서학자를 참여시켜 1995년까지 47권의 신구약 성서 발간을 위한 사업을 했고요. 현재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며 성서 교육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한기독교서회가 1890년 6월 25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에는 윤치병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9년 6월 26일 윤치병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복음교회 지도자로 청렴 결백한 생활을 했고 한학과 서예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윤치병 목사님은 충남 논산에서 출생해 주시경 선생님에게 한글을 배웠고 일본서 영어를 배우고 고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서울 안동교회 전도사님을 거쳐 경북 영주읍교회 김제봉울리 교회에서 목회했는데요. 1929년 복음교회를 창설했고 1935년에 최태용 목사님을 대표로 공식적인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윤치병 목사님은 개인 신앙 잡지 복음과 감사를 발간하기도 했고 1979년 6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0: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대회

용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여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 주가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의 평생에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밑듯이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결코 저희들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공직자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과제 앞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십자가 복음에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용노계를 세우시고 부산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대 담임 목사 천명의 과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후보를 세워주셨으니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을 새롭게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시대적인 사명 또한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 안에 깊은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습과 세례를 받는 성도들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저들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사회당이 준비한 찬양대와 관현악단 그리고 모든 예배원들의 성김을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사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지난주간에 우리 살펴봤는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오른뺨을 치면 막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왼뺨까지는 돌려대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은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너무 높은 거죠. 에베레스트 같아요. 에베레스트. 예, 우리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사실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막 아멘 아멘 이렇게 따라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순 가운데서도 핵심입니다. 핵심. 예. 자, 먼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시죠.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익숙한데 그 다음이 좀 그렇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였다는 것. 좀 생소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좁혀버린 거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이웃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합니다. 우리만, 우리끼리, 우리 민족, 이게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민족은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 민족만 하면 이게 민족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과 대립관계가 되잖아요. 내 아이만 너무 사랑하면 다른 아이와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많죠. 공동체가 없는 거잖아요. 편을 가르는 거죠. 네 편, 내 편. 우리만을 강조할수록 경계선이 꺼지잖아요. 흑백 논리에 갇히게 되고 이 세상이 투쟁적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상대, 내 편이 아닌 상대는 적으로 여기고 악마화하고 낙인을 찍고 벽을 쌓아버리고 이런 세상은 독선과 아집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강조하는 곳에는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가 없고 이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악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웃의 범위를 좁히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러나 주님은 이 이웃의 개념을 점점 확대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웃을 어디까지 확장시킵니까?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사랑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 이걸 우리는 신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신적 사랑, divine love라고 해요. 인간적 사랑의 연장이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수준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단계로 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소개하는데요. 45절에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추시는데 악인에게도 비추신다. 또 비를 내리실 때 골라가면서 너 나쁜 짓 했지 비 안 내린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 내리신다. 이거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Common grace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악인이나 선인에게 모두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반역한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는 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웃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 사랑은 굉장히 협소했고요. 굉장히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수준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고 낮은 수준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에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세리가 왜 세리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가장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동족들의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로마에 일부 내고 일부는 자기가 이렇게 챙기고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가 막 심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리는 반역자고 매국노입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상종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쁜 인간도 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친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47절도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형제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한다는 거죠, 그죠? 당연하다는 거, 당연하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 뻔한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당연한 사랑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예수를 따른다면 다르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들여다보면 다 이기적이잖아요. 또 조건적이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상대방의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 외모든 능력이든 마음에 드는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 또 내가 사랑을 하면 뭔가 되돌려 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

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사랑은 전혀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로 확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도 이웃이 누구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난,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가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족만을 사랑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민족과 혈연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민족이나 어떤 다른 성별이라는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예, 내가 어떤 규정을 해놓은 사람이 아니고 내 삶에 나타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이 강도 만나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려서 이 인간은 안 되고 저 인간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따지고 계산하고 규정을 만들고 심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온 사람, 내가 마주한 사람, 나와 마주친 사람들, 오늘 또 여러분 나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 그리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여러분 이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이웃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웃 가운데 원수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요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령형입니다. 가능한 실천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형을 하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급진적인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뭐 여러분들 뭐 원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당장 나 있죠. 그죠 여러분? 나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힌, 가해한, 손상을 입힌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악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 이게 다 원수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원수가 생깁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대놓고 욕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상사, 이 원수죠, 원수.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은 고사하고 증오심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받고 아멘으로 이렇게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분 아닌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은 정말 피상적인 오늘 우리의 현실에 가능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원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 당신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너희 원수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산상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수들이잖아요. 사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폭발하죠.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 왜 이렇게 피해를 입혀?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을 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그 원수에 대한 어떤 저주나 이런 것들이 쏟아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뭐냐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당신을 죽인 자들까지도 끌어안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원수를 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윤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고 이상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원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원수가 지금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삶이 다 망가져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를 갈고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막 어떤 데는 잠이 안 오고 막 그 원수만 생각하면 원수가 나를 안 재워요. 불면증에 걸리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입맛이 사라지고 가슴이 쓰리고 시름시름 앓고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마음이 병들고 원수는 시도 때도 없이 내 안방으로 밀고 들어와요. 일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아도 지옥 근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은 야 너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예, 여러분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어느 순간부터 원수처럼 여겨서 증오심에 시달려 죽이려고 그러죠.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갈수록 사람이 완전히 미칩니다. 나중에 악신이 걸리고요. 그런데 사울과 달리 다윗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아요.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원수와 맞대응하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기죠. 그건 다윗이 이겼다기보다는 사랑이 이긴 겁니다. 정원은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건 원수보다도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원수를 이기지 않으면 내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쥐어 짜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never ever 불가능합니다. 예. 이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가 어려움. 그러니까 원수를 품으려고 하면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죠? 내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녹여버리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용광로죠. 예.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사랑의 강은 마르지 않는 이제 그 십자가의 강에 빠져본 사람은 계산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강도 얕은 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 나온 것처럼 완전히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발이 닿지 않는 그런 깊은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값비싼 향유옥합을 끝에서던 주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럼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게 계산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해요.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한번 나를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만나는 거. 그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내 계명을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원수 그 십자가 사랑은 원수보다 더 큰 원수가 나에게 행한 일보다 더 큰 초풍요의 에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근거도 없는 데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실 리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그게 뭘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본 십자가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 감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원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은 천년이 가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원수 사랑은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일어나지 않아도 사랑의 감정을 기다리지 말고 결단하는 거죠. 결단. 유명한 코리텐본 여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이제 이게 이 스토리가 뭐냐면 독일의 나치하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당하며 지냈던 이 코리텐본 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 집회를 다니는데요. 그 간증 집회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입구에서 이제 오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가 오래전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 군인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언니를 학대해서 죽인 그리고 자기도 학대를 했던 그 군인이 민간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집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죠. 그 순간을 경험했던 이 코리텐본 여사의 그 표현이 그 나는 그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온몸은 얼어붙고 머리털이 모두 서는 것 같았다. 그분은 이 코리텐본 여사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코리텐본 여사는 피해자니까 잊을 수 없는 얼굴인 거예요. 근데 그가 조금씩 거기에 다가오고 있는데 마침내 그 앞에 섰습니다. 코리텐본 여사는 속으로 계속 되뇌입니다. 그 인간을 본 순간부터 자기 입에서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온몸을 떨면서. 근데 내 앞에 온 거예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면서 눈을 감은 채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끌어안는 순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순간에 그녀의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순종하는 그 순간에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주는 순종이 뭔

간절하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사랑은 감정보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원수를 좋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라는 명령이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늘 이 구절에서 얘기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시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랑이 안 될 때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들으셨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랍니다. 이 미완료 시제, 이건 뭐냐면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 끝낸 게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이 못 박히신 상태로 계속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기적이죠. 신기합니다. 내가 변하고 나면 상대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격려입니다. 우리를 그냥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그 아버지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녀의 자녀된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방인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이죠. 이방인들도 세리도 그 정도 수준은 사랑해. 그 얕은 사랑, 낮은 수준의 사랑.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랑.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말 자체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무슨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이 와닿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얄팍한 사랑을 했던 우리, 너무도 이기적인 사랑을 했던 우리,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을 하고 누구를 사랑해도 끊임없이

어떤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규정하고 그리고 내치고 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에베레스트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산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사랑 넘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넘었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질린 게 그거잖아요. 어디든지 차별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계산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조건을 달잖아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우리는 그냥 내쳐버렸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거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같은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보복의 원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저주를 쏟아붓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 서로 싸우고 또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내 사랑의 능력이 주어질 때 그 사랑의 질, 그 퀄리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거고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 주변으로 가득 찰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목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기억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사랑의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내 이웃이 되게 하고 또 내 삶에 찾아온 그 주님의 사랑을 그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인생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순종의 영을 허락하시고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도 편협되고 좁은 나만의 우리 가족만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그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내 생애 속에 다가온 어떤 사람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사랑의 사신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하게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렇듯 주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모든 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멋지게 벗어버리겠다는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리더스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비라이벨스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에 어떤 것도 교회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담임하고 있는 윌로크릭 교회는 열린 예배로서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성장하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윌로크릭 교회가 전도에 성공한 요인은 열린 예배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는 성경적으로 기능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회의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유색 인종들을 영입한다고 해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이면 교회에 마련한 정비소에 정비공들이 나와서 밤새도록 자원봉사를 하면서 무료로 차로를 고쳐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그룹은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며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윌로크릭 교회를 세상과 닮았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옷차림이 캐주얼하고 현대적 음악과 첨단 기술을 쓰는 것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껍데기만 보고 하는 소리고요. 그 내면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조화로운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영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끌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죠. 윌로크릭 교회처럼 좀 더 조화롭고 이타적인 삶의 방식을 지향했으면 해요. 긍정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필요를 채우려고 조금씩 애를 써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빛과 같이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이원진 목사님의 세상의 소금과 빛, 이어서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들으셨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는 예이츠풀이라는 유명한 유전이 있는데요. 1930년대에 예이츠라는 사람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목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들의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어서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야 했는데요. 어느 날 석유회사에서 나온 지질 관측단이 예이츠의 목장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 같다며 시추 작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예이츠는 별 기대 없이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예이츠의 목장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선 하루에 8만 배럴의 석유가 나왔다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250만 달러, 약 30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석유회사가 추정하기를 약 30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이츠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는데요. 이제껏 그는 석유로 출렁이는 호수위에 살면서도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예이츠가 그토록 가난하게 산 이유는 바로 자기 땅 아래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모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시길 바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는 은혜는 메아리처럼 감사를 불러내고 감사는 천둥 번개처럼 은혜에 따라온다 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한 주는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쳐 마음속 깊이 평안과 평강이 가득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신 황덕영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네. 네.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편 20편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0: 아멘. 총장님 제가 명함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네. 참 아름답네요. 서울신학대학교가 지금 정말 많은 학생들과 함께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학교 소개도 좀 더 부탁드립니다.
1: 아, 저희 서울신학대학교는 1911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네. 제가 우리 학교를 소개할 때마다 꼭 잊지 못하는 것이 1910년이 경술국치입니다. 네. 근데 그 경술국치를 당했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선배들과 그때 함께 오셨던 여러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선결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다시 새롭게 하자. 민족을 새롭게 하자 이런 정신을 일깨워 주신 귀한 정신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많은 시간을 잘 극복하고 지내온 민족의 정기를 품은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학대학이고 지금은 이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학생들 숫자가 많죠.
1: 네. 지금 한 3천 명쯤 되고요. 한국 네. 학생은요. 그 외국인 학생이 한 지금 한국학당 포함해서 한 천여 명쯤 와 있습니다.
0: 네. 네. 글로벌 대학이네요. 네. 캠퍼스에 있으면 외국 네. 학생들이 북적북적 하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농담으로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아니라 서울국제신학대학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훈련시켜서 네. 사실 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잖아요.
1: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저희 학교의 목적입니다. 네. 네.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들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전공만이 아니라 복음을 심어서 그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0: 네, 네 사람을 키우는 네. 서울신학대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앞으로 그 외국인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데려올 생각을 갖고 계시죠?
1: 네, 지금 저희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도 이제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를 잘 준비해서 대략 한 2천 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을 잘 소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그 상상 네. 하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1: 네. 굉장한 꿈입니다. 네.
0: 네.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황덕형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학교 사역을 계속 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네. 축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0: 지금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들도 있으실 테고요.
1: 네, 네.
0: 그런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많이 이제 체험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제가 총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2019년이 공교롭게 우리나라가 학생 숫자가 대학 정원 숫자보다 적어지기 시작한 첫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10만 명 정도가 적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서 이제 아신 것처럼 지방에는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국가에서는 이제 발전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제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금과 자본이 있어야 이제 대학을 운영

0: 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일이지만 미처 거기에 준비되지 못한 소규모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학교에 재정적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인적, 물적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요. 또 우리 학교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내외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넷이 듣는 신학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은퇴할 때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더 깨닫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더 말씀과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있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되겠다.
1: 할렐루야.
0: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부딪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 있는 대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치중을 하냐면 지금 말씀 읽기에 추정하고 있어요.
1: 아멘.
0: 그래서 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철저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신학생들은 성경 읽기 대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전체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도 성경 읽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의무적으로도 성경을 읽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학교에 지금 한 300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소그룹.
1: 와, 대단하네요.
0: 네. 그래서 이 300개의 소그룹이 성경을 읽는 학생들의 숫자가 1,500명에서 1,600명 정도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1: 할렐루야.
0: 그래서 성경 읽기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목 활동을 더 강력하게 더 전개해서 우리 학생들 또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 학교가 이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교양 대학 국제대학, 여태까지 신학대학 하나를 가지고 이제 소규모 대학이다 보니까 진행을 해왔는데 외국인 학생을 수용하면서 체계적인 변화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국제교류원을 국제대학으로 또 교양학부를 교양대학으로 더 승격 발전시키고 성장시켜가지고 체계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기뻐하시고 복음전도를 가장 사랑하시니까요.
0: 네, 네.
1: 이렇게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네.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1,500명이 넘는 학생과 또 교직원들이 지금 말씀에 푹 빠져 있다고 하니까
0: 네.
1: 그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또 탄생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0: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경 읽기를 시작했더니
1: 네.
0: 학생들 가운데 간증이 있기 시작하는데
1: 네.
0: 안 믿던 애들인데 근데 얘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받아서 얘가 이제 보관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병에 누우셨을 때 성경을 놓고 갔더니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1: 할렐루야.
0: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 애들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찾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찾아요.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무수하게 나올 겁니다.
1: 아멘.
0: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1: 네.
0: 그 성경 읽는 애들이 미래의 꿈을 찾아서 우리나라를 세계를 살릴 인재가 우리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1: 믿습니다.
0: 네,
1: 네, 인재로 대학교를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되어서
0: 네,
1: 졸업한다는
0: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그 인재가 또 대한민국을 정말 살리고
0: 네.
1: 전 세계에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 네. 세계를 먹여 살릴 그런 인재가
0: 그럼요.
1: 아닌가.
0: 똑똑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사람을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외국인 애들이 크리스마스도 모르던 애들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잔치에 참여하면서 춤을 추면서 율동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시리라 확신합니다.
1: 아멘. 네,
0: 자랑스럽습니다.
1: 근데 요즘 신학교 지원이 좀 줄어들고 많이 위기라고도 얘기도 하잖아요.

0: 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믿음도 갖지 않을 뿐더러도 신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줄어들고 꿈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총장님 좀 반드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 제가 안타까운 게 물질 문명이 너무 발전하고 과학적인 어떤 사고가 상식으로 치부되다 보니까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능력을 사람들이 경히 여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0: 안타깝죠.
1: 그리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신론적 문화 막시즘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적 전제를 마치 상식처럼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계를 가지고 해야 될 거는 무신론적 전제를 가진 것이 상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이제 이를테면 유신진화론 커다란 어떤 소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신진화론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고 물질주의와 과학주의에 매몰된 사고에서만 가능한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문화적으로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무신론적 전제를 극복하는 사상과 철학이 우리 신학교와 사상계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 깊은 철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신론적 전제의 신학, 유신론적 전제의 철학, 이런 사상, 그리고 그런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경희대학교의 교수님이 지금 이제 생명과학 캠프를 하시거든요. 서울신학대학의 신대원 학생들은 다 거길 보내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 과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확인받는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에게 과학 이상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0: 네. 요즘 현대사회가 워낙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돈을 쫓게 되고, 그리고 또 AI 이런 시대가 또 오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좀 혼란스러운 인간이
1: 네.
0: 어디까지 할수 있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가치관에 정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립하기도 전에 좌절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우리 총장님 좀 강력하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게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이 모든 이 섭리와 이 세계는 더 신비합니다. 무한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변증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답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여러분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있는 무한한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용기를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출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의 시작이 성경 읽기입니다.
0: 아멘.
1: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여태까지 가려졌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철벽으로 사방이 갇힌 문 같았는데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영안이
0: 영안이
1: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1: 정말 우리 어른들은 영안이 열린다
0: 네.
1: 그랬는데 새로운 계시의 정신이 생겨요. 계시의 정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시간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묵상하고 성경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입니다.
0: 네.
1: 네. 하여튼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0: 네.
1: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문제이기
0: 아멘.
1: 때문에 그 생각은 언어잖아요. 그 언어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 언어의 훈련은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훈련이 됩니다.
0: 네.
1: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망상이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언어 훈련을 시키고, 언어 훈련이 생각을 훈련시키고, 근육이 훈련되면 튼튼한 근육이 멀리 뛰고 잘 뛰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놓으면 그 성경의 힘이, 생각의 힘이 생기고, 그것이 이 무신론과 좌절과 절망, 이걸

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길이 있습니다.
1: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결단하세요.
1: 네, 성경을 통해서 네. 길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날마다 목도하고
0: 체험합니다.
1: 계시는 네. 우리 총장님 좋아하는 말씀도 어떤 이유이실까요?
0: 아, 제가 시편 40편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아멘. 말씀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 그래서 새 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한 말,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언어, 새 노래.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 입에 두시고 내가 그걸 얘기하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1: 아멘. 흘러간 노래가 아니고 또 슬프거나 한탄하는 네. 노래가 아니고 네. 역동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노래.
0: 네, 찬양의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노래.
1: 네.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황덕영 총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 그리고 앞으로 신학교가 나아갈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0: 아, 네. 꼭 부탁드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AI가 지금 모든 것 사회를 지배할 것처럼 네. 덤비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사회도 그 AI를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신앙적으로 홀리스틱 AI로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AI로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것이 커다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실력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이거는요. 대단히 자본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노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AI를 잘 우리 대학사회에 흡수하고 신학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 영성 생활에 애들의 인격 지도에 잘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 어떻게 잘 접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 이제 커다란 과제가 되겠고요. 다가오는 많은 학생들 외부에서 오는 많은 학생들을 잘 수용하는 구조도 만들면서 실제로 감동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어떤 감동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더 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1세대가 서방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백인 위주의 기독교의 사회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허브가 돼서 우리가 세계의 어떤 영적 리더로서 우뚝 서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적 신학의 대표 기수가 되는 그런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학대학교 이것이 저희의 꿈과 비전이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0: 네,
1: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
0: 네, 맞습니다.
1: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키워진 그 인재들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네. 할렐루야.
1: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종이신 서울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신 황덕형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제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보시면서 참 답답하실 때가 많으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부모가 사춘기 자녀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뭐 사춘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면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겠지 하는 마음으로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기다리게 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이어지는 곡 함께 듣고 오시죠. 강성훈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클래식 콰이어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수원 시립합창단의 이 세상 험하고까지 함께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서진교 목사님의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평소처럼 자정이 가까워 교회로 갔다.

걸어가던 도중 우산도 안 챙겨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 비를 맞으며 걸었다. 순간 마음에 가득하던 울분과 화가 폭발했다. 하늘을 향해 삿대질해가며 따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바보같이 또 교회에 갔다. 흠뻑 젖은 몸으로 지하 예배당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꼭 끌어안아주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울어주셨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이 나랑 같이 우셨다. 내가 우는 내내 곁을 지켜주셨다. 폭풍같이 요동치던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때 알았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울어주신다.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 마음껏 울어도 된다. 펑펑 울어도 된다.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함께 듣고 오신 곡은 향유 옥합의 구주여 광풍이 불어, 나무에는 떼저물어 날이 어두니, 초롬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세 곡이었습니다. 아, 살다 보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 아쉬움 남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 기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좀 더 일찍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밀려올 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어지는 찬양 들으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네요. 오승환 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게 강같은 평화, 희수빌의 삶으로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신학가에 심은 나무 앨범 중에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준비했는데요. 끝곡 함께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대하여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이죠.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동편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줄을 가지고 일천천씩 모두 네 번을 재봅니다. 여기서 일천척은 우리 환산으로 약 500m 정도가 된다 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다음으로 물 깊이를 재어봤더니 무릎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로 재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물을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령에도 깊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도 깊은 성도가 있고 얕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심의 깊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최고의 작품의 음성입니다. 나의 가는 길.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강의 깊이에 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깊이가 있다는 것과 성도의 신앙도 깊은 성도가 있고 얕은 성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발목이 잠기고 또 무릎이 잠기며 허리가 잠기고 수영할 만큼 깊이 잠기는 그러한 신앙생활 말이죠. 첫 번째, 발목이 잠기는 성도입니다.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처음에는 발목에 찼습니다. 발목 수준에 올라온 믿음의 수준의 성도들 말이죠.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믿음의 맛을 아직 모릅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목만 물에 닿았을 뿐이지 아직 다른 체험이 없죠.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발목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어느 믿음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장로님에게 이끌려 겨우 교회만 출석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먼 외국에 일을 보러 가게 됐고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내가 없어도 이번 주 주일 예배 반드시 꼭 드려라. 결석하지 말아라. 알았습니다, 아버지. 월요일이면 확인할 거다. 네, 알았습니다. 장로님 아버지는 월요일에 정말 집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어제 교회 갔었니? 예. 누가 대표 기도를 하셨니? 기도 시간.

난 늦게 가서 몰라요. 목사님은 무슨 설교하셨니? 좋느라고 몰라요. 헌금 기도 누가 했니? 일찍 나와서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분들이 발목 신자입니다. 책으로 말하자면 책은 읽지 않고 그저 지니고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성경책은 장식으로만 가지고 다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아직 은혜를 모릅니다. 이런 경우를 발목 신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김은진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초롬님의 음성,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에스겔서 47장의 강의 비유에 관하여서 성도의 신앙이 수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밖에 잠겨지지 않는 신자 말이죠. 두 번째는 무릎 성도입니다. 천사가 두 번째로 측량하여 보니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1천척을 더 측량하고 보니 무릎 정도의 물이 차는데 이것은 무릎, 즉 기도를 상징합니다. 발목은 교회에 근근히 출석할 정도의 수준, 무릎 성도는 한마디로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의 맛도 알고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할 줄 알고 기도응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지요. 무릎 신자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가장 좋은 기도 자세가 무엇이냐에 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양손을 모아 위로 치켜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지요. 두 번째 사람은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니요, 일어서는 것이 무릎을 꿇는 자세보다는 훨씬 낫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전봇대의 전화 수리공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본 바로는 12m 높이의 전봇대에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린 채 드렸던 기도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기도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시든 다 들어주십니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찬송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설교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의 단계가 바로 무릎 수준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정경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연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이무화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깊이가 있고 단계가 있다 했습니다. 발목성도 그리고 무릎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 47장에 강의 깊이가 다시 허리까지 차는 경우입니다. 천사가 세 번째 측량을 하였더니 물이 허리까지 찼다 했습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대장부들은 허리띠를 묶고 힘을 씁니다. 욥기서 38장 3절에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했습니다. 대장부는 허리를 묶지요. 가장 힘 있는 왕은 허리에서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허리는 힘입니다. 성령과 함께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성도는 허리 수준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성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여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모 집사님은 이 말을 벽에 붙여놓고 일주일에 하루는 떼어놓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만 가지의 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허리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히즈윌의 음성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신앙에도 깊이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발목까지 닿는 성도, 무릎까지 닿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쓰는 허리까지 닿는 성도, 끝으로 온몸 성도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천사가 네 번째로 측량했습니다. 온몸을 담글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헤엄을 칠 수 있는 물이었죠. 물에 담그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전적으로 물 속에 살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온 몸의 성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성도 가운데는 발목 성도가 있고 무릎 성도가 있습니다. 허리 성도가 있고 온몸 성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몸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의 환상 가운데 보여진 발목까지 담겨지고 무릎까지 담겨지며 허리까지 담겨지고 그리고 온몸을 담그는 강, 특별히 온몸을 바쳐 일하는 성도에 관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이죠.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오시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일본의 선교사 알트맨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조선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불모지라는 말이었죠. 누군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언더우드는 순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내가 조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선교부에서 조선 땅의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청원서를 냅니다. 그러나 선교부에서 당시 한마디로 거절했답니다. 조선은 아직 쇄국 정책을 쓰고 있고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하며 죽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이유였죠. 그러나 언더우드는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때마다 거절당하였죠. 언더우드의 고집을 결국 선교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성령님의 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조선 땅을 위하여 내가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한국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섞여 사는 것 같지만 네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발목 성도, 무릎 성도, 허리 성도, 그리고 온몸을 바친 성도 말이죠.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속에서 온몸을 담그고 살아가며 주님께 기쁨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옹기장이 선교단의 음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며칠 후에 있을 그날을 상기하며 더욱 경건한 심정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악마구리 같은 때로부터 침략받은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나라의 중심부 서울을 내줍니다. 낙동강까지 쫓기다가 기적같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기사회생하지만 침략자의 편에선 또 다른 자들이 가세하며 다시 밀려서 크나큰 희생을 치르게 되죠. 그러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일단 전쟁을 멈추죠. 국토는 폐허가 되고 수백만의 인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는 중에 수많은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조받던

어떤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되는 부강한 나라를 일궈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죠. 주시는 복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나누는 귀한 나라로 영영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으니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께로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겁니다. 김인식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실로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8593님 사연이에요. 존경하옵는 목사님. 아이고. 아유, 부끄럽잖아요. 남편이 기침이 많이 심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 잘 때는 지켜주시고 낮에는 벗이 되어주십니다. 네, 8593님 사연인데 야,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요. 잘 때는 지켜주시고 잘 때는 저 우리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켜주셔요. 낮에는 또 벗이 되어주셔요. 아니, 무엇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8593님은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이죠.

남편이 이제 기침이 심해서 힘드신데 이런 중에 또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연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애쓰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 닮은 곳이 있어요. 바로 8593님 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기쁠 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슬플 때 주님 말씀 의지해요. 힘들 때 의지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제일 앞에 이제 존경하 없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이고 제가 또 저를 엄청 많이 돌아봤잖아요. 사연도 이렇게 귀한 사연이라서 아, 나는 어떻게 평소에 생활하나 돌아보게 되는데 그 앞에 또 이렇게 극존칭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존중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런 그 표현들 이런 사연들은요 저희에게도 정말 큰 위로가 돼요. 8593님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고 남편분 하루속히 쾌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브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은혜로운 찬양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사연이 있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그것에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연이, 사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근데 또 특별한 사연이 지금 저에게 도착했어요. 우리 같이 나누죠. 9673님 사연이에요. 중국 하얼빈에서 앱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 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신청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 사연을 주신 분은요, 자이상님이에요. 네, 중국 자매님이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5226님도 듣고 계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5226님이 이 좌이수황 하얼빈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극동방송 듣게 되고 극동방송 통해 하나님도 알아가며 위로받고 있는 친구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에서요, 저랑 방송 통해 친구가 됐어요. 좌이성 자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깊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사랑의 부탁도 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좌이성 자매가 이렇게 다시 찬양도 신청해 주시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 주시고, 정말 얼마나 주 안에서의 그 교제 만남이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극동 방송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히 쓰여지고 있는지 실감케 하는 사연이에요. 지금 이 시간 어디 있든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날이 새롭고 감사가 차고 넘치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K드라마, K무비, K팝, K푸드까지 언제부턴가 알파벳 K자가 부쩍 눈에 띄게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대중예술이 각광받으며 생긴 현상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다른 산업에까지도 K자의 영향이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될 줄은 생각지 못했죠. 이제 더욱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요. 세상 문화에만 그치지 않고 죽은 영혼 살리고 하늘 우러러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해내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요. 오늘 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친구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기를 바래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나는 항상 기뻐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는 항상 기뻐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4827번 청취자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교회 학교에서 암송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처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며 지내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와, 4827번 친구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암송했나 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예수님께 무엇이든 다 말씀드릴 수 있지요. 우리 4827번 친구가 어디서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고 싶다고 한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또한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도 예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4827번 친구,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전국주일학교연합회 고신 측의 기뻐 기뻐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암송하기로 한 말씀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나요?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태복음 28장 20절! 와, 잘했어요. 친구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행복한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킬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성구센트를 잘 들어보세요.
1: 로마서 10장 10절.

0: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네요. 그런데 친구들, 말씀의 주소를 잘 들어보았나요?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 자, 오른손 왼손을 쫙 펴고 10점 만점에 10점. 와,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 기록된 10점 만점에 10점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믿어야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벌을 다 받으셨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아빠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시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에 가는 방법, 10점 만점의 10점 말씀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를 부르며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 악보를 보내줄게요.
0: 로마서 10장 10절
2: 로마서 10장 10절
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2: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0: 입으로 신하여
2: 입으로 신하여
0: 구원에 이르느니라
2: 구원에 이르느니라
0: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 믿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0: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입으로 한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찬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1: 로마서 10장 10절.

0: 원에 이르느니라.
1: 구원에 이르느니라.
0: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1: 구원에

0: 그래요. 바로 코리예요. 우리의 코리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코리의 이야기를 듣던 대만 여행사 여직원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며 정중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그러자 코리가 대답했어요.
1: 저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예요.
0: 잠깐만요, 부인. 어디라고 하셨는지 적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코리는 천천히 한자 한자 적어내려갔어요.
1: 하늘나라. 저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 표를 구해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0: 하늘나라에 가는 표라고요? 그 직원은 매우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러자 코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설명해 주었어요.
1: 2000년쯤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늘나라에 가도록 대가를 다 치렀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 갈 비용을 모두 치르셨답니다.
0: 그때 막 사무실에 들어온 한 중국인 사무원이 말했어요.
2: 그 부인 말씀이 옳아요.
0: 그러자 코리는 그 남자를 향해 몸을 돌이키며 물어보았어요.
1: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가지고 있나요?
0: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2: 네, 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중국에 살았을 때 저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0: 코리는 그 남자에게 미소를 지어준 후에 여직원에게 다시 말했어요.
1: 자,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도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준비해 놓는 게 좋겠군요. 만약 당신이 항공권 없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당신이 적절한 표가 없이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여기 남자분이 당신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답니다.
0: 코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곳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함께 암송하기로 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리세요.
3: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코리가 어떻게 지금 대만에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많은 도시를 여행할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0: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스튜디오네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엔젤스 합창단의 구원 열차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초 교수 박신호입니다. 벌써 6월 말입니다. 6월은 다른 일도 많이 일어났겠지만 저는 6.25를 먼저 생각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머리에 박혀있는 6.25 전쟁을 떠올릴 텐데요. 전쟁을 겪은 세대가 나이가 들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성장해서 요즘에는 6.25를 맞는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남긴 이산가족을 포함한 그 남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통일이라는 숙제도 남아있고요. 아직도 휴전 중인 이 전쟁의 실제적인 끝을 아름답게 맺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이 시간 성가산책 같이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하이든의 넬슨 미사를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하이든의 또 다른 미사인 전쟁 미사에서 몇 곡 뽑았습니다. 이 곡은 제목 자체가 전쟁 미사인데요. 또 다른 제목으로는 파우켄메스, 우리말로 하면은 북미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북미사라고 이름을 붙여졌냐면요.

이 곡에는 유달리 북, 그러니까 팀파니가 많이 나타납니다. 북이나 팀파니는 고전시대 음악을 표현할 때 전쟁에서의 포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펫이 바로크 시대의 승리를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 경우이죠. 프란츠 조셉 하이든의 파우켄메스, 북미사, 그 중에서도 먼저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키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악장은 글로리아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흠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 하나님 하늘의 왕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편한지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주님,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브루노 바이지아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단과 또 탑벨 뮤지크의 협연입니다.

하이든의 전쟁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들으셨습니다. 이 하이든의 생일 좀 말씀드리면요. 1790년 2월 마리아 에스테라 지왕비가 죽자 하이든이 오랫동안 모시고 있던 니콜라우스 후작도 같은 해 9월 2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이든은 그 후

작가와 너무나 친밀한 사이였고 생사를 같이 할 정도의 친밀감을 느끼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에스테르 하츠의 죽음은 자신의 임무가 이 가문에서 이제 다 됐다는 신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왕위를 계승받은 안톤 2세,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누렸던 음악에 관한 기쁨까지 물려받지 못하고 아내가 음악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사냥하는 데 야외 주약을 위한 관악 밴드만 남기고 오케스트라를 해산시켰습니다. 결국 하이든은 30년 동안 보낸 에스테르 하츠가의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보금자리 빈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모차르트가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2회에 걸친 런던 방문이 있었고요. 1794년 1월 안톤 에스테르 하츠 후작이 또 사망하고 니콜라우스 2세가 그 자기를 계승하였는데 이 새로운 후작은 음악을 즐겼으며 특히 교회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1794년 런던에 있었던 하이든 앞으로 악단의 재건을 요청했죠. 비엔나에 돌아온 하이든은 에스테르 하츠 집안의 악단 재건축에 착수했으며 1796년부터 1802년에 걸쳐서 최후의 미사곡 6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작곡된 곡이 바로 이 전쟁 미사입니다. 이제 이 미사의 끝곡 아뉴스데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갈망하는 음악. 그러나 분위기는 좀 전쟁의 분위기가 많이 들어있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북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브루노 바이리지아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단의 연주와 타펠 뮤지크의 협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마산 짓고 계시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하이든의 전쟁 미사 세 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승전가입니다. Battle Hymn of Republic이라는 곡이죠. 우리의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들과의 전쟁이 언제나 계속됩니다.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노래 같이 듣습니다. 이번 주 저희 찬양대가 부르는 곡이기도 한데요. 이 찬양으로 여러분 큰 힘이 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찬양대인데요.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승전가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죠. 우리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전쟁, 마귀들과의 전쟁이 언제나 계속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노래입니다.

극동방송 성가합창제 때 불렀던 곡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였습니다. 이번엔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의 한 장면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근심 중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영국 런던 심포니 코러스 지휘는 리차드 히콕스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엘리야 2부에 나오는 곡인데요. 리처드 히콕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코러스였습니다. 이번에 찬송가 준비했는데요. 십자가 군병들아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죠. 영적 전투에서 악과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굳센 믿음과 담대한 행진을 노래하는 아주 대표적인 전투적인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렁찬 소리로 듣습니다. 테너 박인수의 음성입니다.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테너 박인수 씨가 참 많은 찬송가도 부르고 뭐 오페라 아리아나 연주도 많이 하셨었죠. 십자가 군병들아 들으셨습니다. 군병에 관한 노래 한 곡 더 들으실까요? 십자가 군병 되어서 이 노래도 잘 아시죠? 가사 안 들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리스도인을 영적 전쟁에 나선 군사로 묘사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 뒤 영광의 멸관을 얻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소프라노 김인혜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대여서 소프라노 김인혜였습니다. 오늘 성가 산책은 전쟁에 관한 성가로 꾸며봤는데요. 전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신 순국선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는데요. At the River, 엘리베이션 합창단이고요. 강가에서죠.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테너 강무림의 음성.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평화의 기도. 오늘 이 선거산 책의 결론으로 듣습니다. 이화 챔보콰의 노래로 들으십니다. 선거산 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의 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인데요. 이 기쁨을 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사는데요. 그것의 참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찬양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외침이 되길 원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결애들아. 그분의 사랑 우리 위에 굳건하고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라우다테 도미눔, 주를 찬양하여라. 소프라노 박미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돈모엔의 찬양이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의 베이스 김요한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돌아와 돌아와 유전식의 트롬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나무에네의 찬양입니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신해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길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였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김선희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늘나라의 창고 열쇠이기도 하고요. 원수의 배후를 지켜주는 보호의 울타리이기도 하며 신령한 상태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풍요한 열매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제이 굴드는 세상을 떠나던 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였구나.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자신의 마지막 생일날, 나의 인생은 말라버린 노란 낙엽 같구나. 내게 남은 건 오직 슬픔뿐이구나 라고 비통해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권세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나는 힘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으로 제국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영원히 온 세상에 빛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렇듯 백만장자도 유명한 작가도 대제국을 건설한 장군도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인생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돈도 명예도 아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시에 건강, 성공, 장수와 자손의 축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에는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미국의 한 통계는 두 집안 사람들의 후손에 관한 내력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맥스처스라는 사람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맥스처스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신앙과는 무관하게 산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손들을 조사해봤더니 그의 후손 1026명 중 감옥에 갇힌 자가 300명, 창기가 된 사람이 160명, 알코올 중독자는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그의 가족 중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600만 불이나 되는 국고를 손해봤다고 말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729명 가운데

목사가 300명, 대학 교수가 65명, 대학 총장이 130명, 저술가가 60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일생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더욱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정신적인 자산은 어떤 물리적인 유산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된 자녀는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사랑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돈이나 세속적인 명예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우리네 자녀와 자손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욥기 42장 2절.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에 믿음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고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망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조바심을 항상 이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들을 이긴다는 믿음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제가 어떻게 성장해 갈지 알려주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가난한 마을에 평생 침대 위에서만 지냈던 몸이 불편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아이를 참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지나가는 이웃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출근길마다 이 소녀의 환한 얼굴을 보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연약한 아이였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온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됐던 겁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작은 미소를 통해 이웃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인데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만 복을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 존재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호주에는 이뮤라는 큰 새가 있는데요. 타조와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호주가 지형학적으로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니 이뮤는 멀리까지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개가 몸집에 비해 턱없이 작아져 날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도 안락하게만 살면 작고 있는 능력도 사장되어 아무 값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이 겁내고 있는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실은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불편할까, 욕먹을까, 자존심이 상할까,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고작 고통을 겁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값있고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1kg의 쇠를 그대로 두면 1달러의 값이 나가지만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겨서 칼을 만들면 10달러의 값이 나가고 더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 에어 체인을 만들면 1만 달러의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횟수가 바로 당신의 값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더욱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향기로운 찬송 오늘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였음을 머스트 워십의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친 발로 달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는 한 발 한 발을 내딛기 위해 무진애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유혹에 저항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이기적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우리 영혼의 대적은 우리가 상처받기 쉽고 연약하며 지치고 눌려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우리 앞에 죄로 가득한 안락함과 탐닉하기 쉬운 우상을 던져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할지도 모른다. 인생의 힘겨운 싸움에서 도망치는 것은 결코 장기적인 위안을 주지 못한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후라면 더더욱 그렇다. 유혹은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거나 쉼과 위로에 대한 환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딴 데로 돌리게 만들 뿐이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한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경주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결승선을 이미 지났다. 계속해서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나를 받으옵소서 CCM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원웨이싱어스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들으시고요. 기타리스트 이신영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 The Music Unit의 앨범에 수록된 Draw Me Close, 영어 찬송 연이어 함께합니다.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통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싶다면 그 고통을 하찮게 여기고 과소평가하세요. 그래야만 역경을 이겨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은 동산 높이에 불과합니다. 아니, 허들 정도의 높이인가요? 아닙니다. 문지방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럼 이제 한 발을 들어 문지방을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소진영님의 음성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영광의 하나님 나라.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어부 출신 청년이었지만 중요한 순간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던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여덟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 길을 떠났죠. 결국 요한과 마리아는 갈라디아에 정착했지만 얼마 후 마리아가 죽고 요한은 그 지역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일곱 교회를 돕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사역을 적어나갔고 그 말씀은 점점 더 멀리 전파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렇게 퍼지던 말씀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0: 아펠레스, 내가 그 사도를 찾기 전에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1: 폐하, 찾았습니다.
0: 그래서 그자가 예수라는 신을 믿는 이상한 신앙을 이제 버리겠다고 하더냐?
1: 죄송합니다, 폐하. 그자는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0: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같이 똑같구나, 아펠레스. 그들은 로마 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을 잡고 있으니 말이다. 설득을 해도 안 되더냐?
1: 예, 폐하. 그 자는 힘없는 늙은이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항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0: 그 자가 그 사도들 중 마지막 남은 자라 했느냐?
1: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0: 우리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런 늙은이를 살려둬서 뭐하겠나?

0: 사자 밥으로 던져줘라.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1: 저희가 벌써 그 자를 사자 우리에 던졌는데.
0: 그래서 이미 죽었다고?
1: 아니 그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0: 뭐? 지금 장난하는 거야?
1: 사자들이 그 자를 먹지도 해치지도 않는데 저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서.
0: 그럼 다른 방법을 없애면 되잖아. 지금 그깟 이교도인 하나 못 죽여서 날 우습게 만들려는 건가? 당장 끓는 기름솥에 넣어!
1: 알겠습니다, 폐하. 당장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0: 다시는 그 요한이라는 자에 대한 말이 들리지 않게 하라! 알겠나? 다시 그 자의 이름이나 그 자가 믿는 예수 얘기를 꺼냈다간 네 놈이 죽게 될 것이다! 알겠어?
2: 하지만 그들은 이 신실한 늙은 사도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끓는 기름솥에 던졌지만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만 크게 울려 퍼질 뿐이었죠. 이 불쌍한 로마 군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불이 더 강렬하게 타도록 한 뒤 다음 날엔 죽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떠났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요한은 여전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범벅이 됐을진 모르지만 상한 곳은 전혀 없었죠. 아펠레스는 이 소식을 황제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요한을 조용히 배에 태워 반모라는 이름의 작은 섬으로 보냈죠.
3: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한테 하셨었지? 삭개오? 아니야. 그게... 니고데모. 그렇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어. 폴리캅이 있으면 좋겠군. 기억이 흐릿해지면 안 되는데 폴리캅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으련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들리십니까? 전 춥고 외롭습니다. 왜 제가 로마에서 죽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던 거지? 석 달? 아니야. 그것보단 오래됐는데. 3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맞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0: 어이, 거기. 그만 중얼거리고 밥 먹게.
1: 아, 저 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만 전 배가 안 고프네요.
0: 지금 며칠을 굶었는지 아나?
1: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정말 괜찮습니다.
0: 그럼 나중에라도 먹게. 여기 놓고 가지.
1: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0: 빨리 말하게. 바로 가야 하니까.
1: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0: 또 그 맨날 중얼거리는 그 얘긴가?
1: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고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0: 요한. 요한. 요한, 일어나서 이걸 먹으라.
1: 누구십니까?
0: 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려고 날 보내셨다. 어서 일어나라.
1: 누가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네. 아까 교도관이 놓고 간 죽이 아직 있을까 모르겠네. 차갑고 아무 맛이 안 나는군. 그래도 뭐 음식은 음식이니까.

0: 요한. 요한. 요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1: 어딜 갑니까?
0: 말해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일어나라.
1: 잠시만요. 당신은
0: 미가엘이다.
1: 갑자기 무슨
0: 똑바로 서서 눈을 감아라.

0: 이제 눈을 떠라 요한.
1: 여긴 어딥니까? 이런 색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 오, 공기. 오.
0: 요한, 지금 네가 보는 것은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1: 어떻게 이렇게 뭐라 표현을 해야 할지

0: 황홀하고 아름답고 믿기지가 않는 광경입니다.
1: 이건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의 모습이다.
0: 오, 맞아요. 순수하고 전혀 흠이 없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감히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따라와라, 요한. 네가 봐야 할 것이 더 있다.
0: 오,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또 뭘...
1: 듣거라.
2: 요한.
0: 이 목소리는...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0: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0: 예, 그 말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죠. 예수님 목소리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1: 목소리뿐이 아니다, 요한. 뒤를 돌아보거라.
0: 누구?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2: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1: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0: 일곱 금 촛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2: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자, 일어나라, 요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 여기에 기록하라.
0: 뭘 기록해야 합니까?
1: 뭐가 보이느냐?
0: 저기 하늘에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1: 이제 보는 것을 기록하라.
3: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0: 예수님께서 지금...
1: 저 문을 향해 가라. 그리고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계속하라.

저기 하늘에 보좌가 놓여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앉으신 분은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0: 둘렸는데 마치 비취옥 같습니다.
1: 또 뭐가 보이느냐?
0: 처음에 몰랐는데 그 보좌를 둘러싸고 24개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1: 장로들이다, 요한. 장로들 24명이 보좌에 앉아있다.
0: 네, 그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습니다.
1: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0: 보좌 주변에 4마리의 동물들이, 무슨 동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사나워 보이는 동물들이 있는데, 날개가 다 6개씩 있고, 그 뭔가...
1: 들어보라.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0: 뭐라는 겁니까?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
0: 저기 보세요. 장로들이 모두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0: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요한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끝없는 고난과 수고 끝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특권을 누렸으니 말이죠.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모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첫 편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고 말했죠. 하지만 요한은 보았고 우리도 언젠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8번째 시간, 영광의 하나님 나라.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방송사 1층 안내데스크에 있는 저에게 어떤 분이 다가오시더니 이정현 PD님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 분명 처음 뵙는 분인데 어리둥절했죠. 그분은 바로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시오리라고 해요.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조금은 어설픈 한국말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 대전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매일같이 일본에서 듣고 있다며 댓글로 참여해 주셨던 애청자셨어요. 대전에서는 유튜브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 얼굴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참 반가운 만남이었는데요. 시오리님은 매해 한국을 찾으실 때마다 극동방송 사옥에 들려 헌금을 직접 하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날도 헌금을 하시기 위해서 방송사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기도 제목을 여쭈었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가 많이 없는 일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오셨어요.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신 시오리님의 기도 제목을 늘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찬양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행군 나팔 소리에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고요. 여러분들은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 됩니다. 혹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4218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됩니다. 교회에 다녀와서 집에서 혼자 들으며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해서 주말이면 집에 오는데 준비하는 이 시간이 감사하네요. 라고 어머님께서 보내주셨군요. 아, 우리 주말에만 볼 수 있는 귀한 자녀분들과의 시간이 더 값질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3943님,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합니다. 남편 김혜경 성도님이 간이식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역전되리라 신청하신 그 마음 가운데 남편분을 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8129님, 예배드리고 와서 매실청 만들려고 매실을 세척하며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너무 평안한 주방의 풍경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건강한 여름도 준비하시고요. 찬양 들으시며 맛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신청하신 곡 중에 내 삶의 이유라 띄워드립니다. 남궁 송옥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이 기쁜 소식을 권오경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된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507님 주일 예배드리고 다녀오는 길에 드라이브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잘 보내셨네요. 예배드리고 어차피 집으로 향하는 길에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은 주일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1731님 미용실에서 커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아, 더운 날씨에 또 주말을 맞아서 헤어 커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쁘게 잘 커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강찬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며 새 한 주도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곁에 꼭 붙어서 날마다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안녕하세요. 찬양연습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은 지쳐있고 웃고 있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기쁨이 사라지고 처음 살아

뜨거움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언어의 의미는 낡고 새한 것을 다시 새롭게 하다, 새 힘을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죄의 무게 속에서 단순한 용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회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내면까지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회복은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유대 문화에서 정결함은 단순한 외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상황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마음에도 새 힘을 주시며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은 다시 시작됩니다.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진아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걷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 이후 깊은 낙심과 탈진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기보다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지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때때로 거대한 기적보다 조용한 돌보심으로 찾아옵니다. 인생도 사역과 책임 속에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힘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신앙은 멈추지 않는 질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는 여정입니다. 혹시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억지로 버티기보다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회복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흐르는 은혜입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듯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가운데 새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10장 4절 5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어지면요, 자신에게 처한 환경이나 조건을 핑계대며 포기하고 못한다고 불평을 하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자책하거나 불평을 하기보다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매일매일 밥갈듯이 가꾸고 노력한다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주 안에서 빛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주 안에서 빛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승리할 여러분들에게 화이팅 외치며 문을 열겠습니다.

마저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날이 덥다 보니까요. 만사 귀찮게 되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부족한 모습에 아까 나눴던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생각하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날 추수할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준 환경과 또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누며 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전능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보혈을 찬양할까요? 강성은이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강성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노인팅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The Light Worship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세 곡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찬송가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 이름을 바로 지금 여기에 예배라고 하고 불렸거든요. 지금 나눌 이 찬양을 또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여러분과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페르난도 올타가보다 잘 부른 사람이 있을까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마이클 스미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Near the cross 그리고 패트 페이지의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Nearer my God to thee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주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어느새 듣다가 또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간구와 또 여러분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함께 붙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각자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그 시간이 언제이신가요? 오늘 기도할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양은 1940년대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작사자 월포드는 목회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깊은 영적 체험과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지인에게 자신이 품고 있었던 이 시,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또 미국 전역으로 나누며 또 거기에 브래드베리가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 시카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한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이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김도연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나무에 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리고 초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들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만 주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던머인의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0: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1: Amen.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같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드러낼 수 없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저는 바로 믿음이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처럼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숨긴다고 해서 그렇다고 사라져버리지 않는 것, 바로 믿음이겠죠.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북한 땅 가운데 종교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또 예배도 또 기도도 멈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북한 성도들의 믿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숨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테고요. 또 누군가는 들키지 않기 위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부르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북한의 교회를 기억하면서 북한 땅을 품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 시간 친히 북한의 그 교회를 주님께서 목양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그 땅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회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첫 찬양과 함께 웃금복 출발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더 라이트 워십의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북한의 현실은 분명 깊은 어둠처럼 여러분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감시와 두려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억압 속에서 믿음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요, 빛은 결코 어둠에 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 또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울려지고 있는 북한 성도들의 그 찬양, 그 작은 믿음의 불씨들이 지금도 북한 땅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더 선명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 빛과 함께 북한 땅으로 이어지길 소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전에도 북한의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해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여러분 마음 모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려움을 당한 북한 성도가 보내온 편지를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것을 준비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와 사역자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정오에 북녘 성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실황이 녹음이 되어 극동방송과 단파를 통해 북한에 보내지고 있는데요. 혼자서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라디오를 듣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달에 한 번은 탈북민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탈북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듣게 된 이야기가 놀라워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40명의 탈북민 성도들이 출석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보낸 거라 생각합니다. 5년 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때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이 함흥인데요. 기독교 역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 해방 전에 120개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교회들이 세워졌던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해방되고 두 번에 걸쳐 토지 개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방 전 주소로는 찾을 수가 없어 토지 개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북한 사람을 통해 10개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흥에 10개 교회를 건축하려고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건축 헌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오면 비전에 대해 함께 나누고 그것에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비전에 동의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탈북민 목사님의 표정이 시종일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6번이나 죽었던 목숨입니다. 지금도 신장에 문제가 있어 맵거나 짠 것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아요. 남한에 있으면서도 마치 북한에서 굶주리던 때처럼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잊지 않고 그 땅에 갈 준비하라고 훈련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남한에 보내서 먼저 복음을 듣고 북한의 문을 여실 때 그 땅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힘써 감당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 통일의 마중물임을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남한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남한에 와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아파하고 방황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자신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한에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50명 미만입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는 교회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한국 교회가 복음 통일의 마중물인 탈북민 교회와 연합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북의 분단으로 체제가 다르고 언어가 이질화된 타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성도들과 교회가 연합하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통일의 때를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탈북민 교회를 통해 복음 통일의 때를 준비해 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일에 공급하심이 가득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하는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이어서 김경현님의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과 이란이 107일의 전쟁 끝에 종전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합의 서명이 있기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8년 전 이맘때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걷는 모습인데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올라온 사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란 문제를 정리한 이후 북한 문제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0: 지난달 말 북한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초정밀 타격 기능을 갖춘 신형 순항 미사일과 유도 무기들을 잇따라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을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휴전선 인근 최전방에 배치하겠다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국으로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재래식 무기의 교체와 신형 무기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중동이 아닌 북한에 관심이 쏠린다는 이야기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8년 전 이맘때 평화롭게 시작된 대화는 끝내 결과를 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세계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수차례의 전쟁의 폭풍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북한을 향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평화를 위함일지 또 다른 군사적 마찰이 될지에 대해 누구도 섣불리 장담하지 못하는 묘한 긴장이 흐르는 것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이 그 사이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K-팝의 흥행뿐 아니라 무기, 방산과 반도체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 기술 발전의 필수적인 공급처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한국을 무대로 전쟁이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일으켜 국제사회의 성장이 늪에 빠지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때에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외교의 역학관계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묶으시면 풀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풀면 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반도에 긴장과 갈등이 아닌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유관국들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모든 결정에 섭리하사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시며 비핵화의 과제를 완수하며 복음적 통일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반도에 정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모든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대한민국 한반도를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비 준비하시니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고예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팩은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저서에서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하고 할 수 있는 고귀한 목표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이라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되고 사랑을 위한 목표로 가는 동안 어느덧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프레이징 국악 오늘의 첫 곡은 문수정의 찬양입니다.

소리꾼 문수정의 찬양 새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서희철의 찬양, 말씀맞이 노래, 그리고 가야금 플루트 피아노로 구성된 칼 트리오의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려드립니다.

서희철의 찬양, 말씀마지 노래에 이어서 가야금, 플룻, 피아노의 앙상블, 칼 트리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나보름의 해금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리고 해금 첼로 피아노의 삼중주 나의 믿음 약할 때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나보름의 해금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리고 최선영의 해금, 정준우의 첼로, 박지형의 피아노 3중주, 나의 믿음 약할 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라파금의 가야금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세매 장막 앨범 수록곡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예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극심한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동물들은 굴 속으로 숨어들었고 세상은 차가운 침묵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작은 어미새 한 마리가 얼어붙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희망의 노래였다는 것이지요. 옆에 있던 여우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미련한 새야, 네가 그렇게 노래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얼음이 녹을 것 같니? 네 목소리는 그저 차가운 바람 숲에 묻힐 뿐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숨기나 해. 그때 어미새는 깃털을 가다듬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노래하는 것은 이 겨울을 당장 끝내려는 것이 아니야. 온 세상이 얼어붙어서

죽음의 계절이 찾아왔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있는 봄의 생명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야. 내가 노래를 멈추지 않는 한 이 겨울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해. 세상은 영적으로 얼어붙은 빙하기와 같고 우리를 삼키려는 이리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에이 뭐 전해봐야 듣지도 않을 텐데 뭐 그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고 있어 라며 조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명자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영적으로 얼어붙은 그런 땅들이 녹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봄을 기다리며 복음 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도연의 봄, 홀리원의 봄처럼 비처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행해야 할 지침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챙기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때는 거리로 나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계속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영국의 출퇴근 시간 런던 지하철을 역은 엄청난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혼잡하다고 하지요. 거기다가 갑작스러운 선로 고장이나 파업이 잦아서요, 노선이 꼬이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때 역 광장에는 확성기를 틀고 바뀐 노선과 목적지로 가는 빠른 길을 소리 높여 안내하는 교통 안내원들이 배치되면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바쁘고 짜증이 난 출퇴근길 시민들은 안내원의 목소리를 시끄러운 소음 취급하며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시끄러 죽겠네 라고 하던지, 또는 어우 길이 왜 이 모양이야, 아니 왜 이래요 이거, 그러면서 이 안내원들한테 따지면서 짜증내거나 삿대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내원들은 사람들이 귀를 막거나 화를 낸다고 해서 안내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죠? 누군가 화를 내며 지나간 자리에서도 곧바로 확성기를 입에 대고 다시 외치는 겁니다. 이쪽 길을 막혔습니다. 저쪽 플랫폼으로 가셔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 안내원의 사명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호응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잘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 안내원의 사명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길을 계속 외치는 것, 그거 하나가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내원은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나아간 세상은 이리 때와 같은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냉대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생명의 길을 외치는 것, 그 하나가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 오늘도요 정말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배에서 노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온전히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편물을 가득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나 난파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한 집배원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집배원은 구조를 기다리면서 섬에서 몇 달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 몰골은 아마 불황자와 다름이 없었겠지요. 시간이 지나서 멀리서 구조선이 다가오는 것을 본 집배원은 기뻐하면서 육지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집배원이 배에 올라타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자신의 입을 옷이나 보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난파된 배에서 겨우겨우 건져낸 무인도 그 동굴 속에 숨겨놨던 그 우편물 가방. 처음에 난파됐을 때 자기가 전화라고 했다가 못 전한 그 우편물 가방, 그걸 제일 먼저 챙기더래요. 구조대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힘든 무인도에서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기적같은 상황인데 왜 이 낡은 가방을 그렇게 챙기는 겁니까? 집배원이 대답합니다. 제가 비록 섬에 갇혀서 다 죽어가는 처지였을지는 몰라도 제 사명은 이 편지들을 주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우편 배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조가 되었으니까 제 사명을 다해야죠. 성경에서도요, 제자들은 주머니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지극히 연약하고 결핍된 상황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척박하다고 해서 배달부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리 모두 주님의 대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원데이 월십의 하나님의 대사, 안성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원데이 워십의 하나님의 대사 안성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받을 심판이 두로와 시돈이 받을 벌보다 더 크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건강한 공동체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니까. 기러기들은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반드시 대형을 이루어서 V자로 비행을 한다고 하죠.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에게 양력이 생기면서 혼자 날아갈 때보다 70% 이상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에 V자 대형으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행에서 주목할 점은 맨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무리를 이끄는 리더격 기러기의 그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뒤를 따르는 기러기들의 울음소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뭐 알겠어요. 근데 울음이 왜? 이런 생각이 들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비행 내내 끼룩끼룩끼룩끼룩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새들이 날아갈 때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기러기 날아갈 때 끼룩끼룩끼룩끼룩. 이것은요, 리더를 향해서 우리는 리더 너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힘내 힘내 끼룩끼룩 힘내 끼룩 응원이자 신뢰의 표시가 바로 끼룩끼룩 그 울음소리라고 하죠. 만약 어떤 기러기가 내가 왜 저 기러기를 따라가야 돼? 내 맘대로 날아가겠어 하면서 대형을 이탈하거나 무리의 소리에 귀를 닫게 된다면 거센 맞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추락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기러기들은 공동체가 지르는 그 소리를 생명의 신호로 믿고 철저히 보조를 맞추어 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서 공동체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와 신앙의 지체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끼룩끼룩과 같은 그런 말씀과 권면에 그 우리가 그냥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공동체가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생명의 울타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난 여기 나갈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바람의 저항을 거세게 맞는 그 기러기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요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전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지명현 목사님의 성도여 다 함께.

네,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예수선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지명현 목사님의 성도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회 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뛰어난 연주자가 각자의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 중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었고 자존심 강한 플루트 연주자도 있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명 연주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전면에 선 지휘자의 손짓을 바라보고 지휘자가 해석해주는 악보의 흐름에 자신을 맞춰간다는 겁니다. 한 바이올린 단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요, 지휘자의 신호와 공동체의 호흡을 무시하고 나만의 소리를 내는 순간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음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고 내 악기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주님의 권위를 담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말씀의 권위와 지체들의 건강한 권면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순종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아름다운 복음의 하모니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민호기 목사님의 정금 같은 사람.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정근 같은 사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한 한 유망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스 중반이 지났을 때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고 지금 더 스피드를 내야 아프리카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생겼는데요. 당장이라도 자신의 판단대로 확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서 함께 달리던 팀의 페이스메이커 동료 선수가 단호하게 지금 오버페이스를 하면 35km 지점에서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몰라 내 말을 믿고 지금은 철저히 내 발걸음 소리에 맞춰서 에너지를 아껴야 돼 알았지? 선수는 순간 갈등을 하긴 했지만 감독님이 세워준 동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숨소리를 죽이고 오직 동료의 지시에 순종하며 페이스를 유지했는데요. 결국 마지막 5km를 남겨두고 지금이야! 하고 힘을 쫙 쏟아부은 선수는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인터뷰에서 내 판단을 믿지 않고요. 끝까지 곁에서 페이스를 조절해준 동료의 음성을 감독님의 지시로 믿고 순종한 것이 오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지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거칠고 유혹도 많아서 이 스스로의 판단대로 행하다가는 영적으로 지치거나 무너지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권면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믿고 조바심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영적 마라톤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의 버전으로 함께 나누고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카운슬링 기법의 창시자 칼 로저스는 경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청은 깊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의 단어, 생각, 깔려있는 의미, 숨겨있는 의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이야기지만 때때로 그 밑에는 인간적인 절규가 묻혀 있습니다. 또 칼 로저스는 심리상담의 70%는 듣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책에서 마찬가지로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먼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사

표현을 물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옳은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셨고요. 그들의 사연을 먼저 경청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소진혁의 믿음과 삶, 앞서서 들으신 찬양 범키의 공감하시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감하시네 찬양, 보통은 위로부의 찬양으로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범키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경청, 듣는 것의 70%가 심리상담의 전부다. 칼 로저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신학자고 또 순교자이신 본회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치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의 귀를 엽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그 시 위에 붙여진 찬양이죠. 보네퍼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당시 그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적발돼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순교 전에 투옥되었을 당시 지인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예요. 그런 편지들을 엮어 만든 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대에 오르기 직전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유언과 같은 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동욱의 삶 위의 주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더 듣겠습니다. 더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 나갈 때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로 세상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상황에 불평하기보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월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아이빅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희망세의 내 눈만 바라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박진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임진웅의 계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 산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하견 알게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줄라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보통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또 고마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감동했을 때 그 감사함.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큰 일이 아니어도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데요. 우리는 감사할 거리보다 걱정, 근심할 거리들을 더 쉽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의 지도자나 또 당, 뭐 수령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또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 감사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지선의 감사라는 찬양 전해드렸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숨을 쉬는 것도, 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해야 함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일들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를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을 우리가 바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도, 그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남북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또 전해드리고 있고요. 외부의 정보들, 또 날씨들, 세계의 뉴스들 함께 하실게요.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 AM 1188kHz 제주국동방송 AM 1566

0: 다동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저는 나솔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두만강 인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한 2000년대쯤에 네, 탈북을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먼저 어린 시절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지금도.
1: 네,
0: 네, 그렇죠.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굉장히 제 나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 같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다 이렇게 계급 사회고 조직 문화로 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 나름의 역할 네.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어려운 사회는 맞지만 나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유년 시절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보냈었고
0: 네.
1: 나름 부유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0: 네.
1: 평범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도 그러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보니까 참 밝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세상 모를 때 삶이었어서 가지고
0: 네.
1: 크게 저에게는 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두려움과 예, 그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서도
0: 그렇게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아래 네. 열심히 또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1: 네.
0: 자랐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으셨나요?
1: 그게 제가 한 18, 19 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이제 같이 도와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0: 네.
1: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필요로 했나 봐요 도움을 그래서 그때 한번 장사를 갔는데 그 열차 칸에서 북한 안전원 보안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고 사람을 그냥 그 던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장사 배낭 하나를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해서 집에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0: 다 뺏겨서.
1: 미치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사회 불합리함이 그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집,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그냥 그 북한의 그 체제 교육,
0: 네.
1: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구나,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내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회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뭘 정의롭게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찰나에 제가 또 이제 친구와의 그 드라마를 같이,
0: 한국 드라마를
1: 네네 보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엄청 그 어렵게 사는 나라,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0: 예, 그런,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1: 예 그런 나라고, 간간이 중국을 통해서 그런 뭐 한국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옷이 되게 좋다, 물건이 되게 좋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거를 영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딱 접하니까 그 사실감이 확 다가오면서,
0: 네.
1: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그러고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10대 후반대 마음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에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0: 예.
1: 그러면서 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야겠구나. 네,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0: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1: 그때 당시는 네.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중국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한국에 갔을 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추측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0: 동네에도?
1: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에 갔는지 여부에 대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0: 몰라도.
1: 중국을 거쳐가야 되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셔서
1: 맞습니다.
0: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1: 네.
0: 중국에서 그럼 삶이 조금 길게 계셨나요? 어떠셨어요?
1: 아니요. 중국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못 있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0: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참 긴 시간인데.
1: 그렇죠.
0: 북한을 네.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 10년, 20년도 있으시고
1: 네.
0: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중국에서의 1년 한 8개월 정도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일단 경찰차를 보면 그냥 죄짓지 않았는데
0: 네.
1: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꼬이고 어떻게 그 제스처를 해야 될지가 이제 막 하얘지는.
0: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혹시 네.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
1: 네. 그래서 그 죄지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온 거지 나라를 배신한 건 아닌데.
0: 그렇죠.
1: 그 막연한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그러고 어찌됐건 중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죄인이잖아요.
0: 그러니까 호적도 불법, 없고.
1: 그렇죠. 불법 체류자이기 네. 때문에 잡으면 뭐 감옥을 거쳐서 북송을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에는 연변 쪽에서 있었는데
0: 네.
1: 거기는 특별히 그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너무 그때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었고 예, 왜냐하면 친해지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0: 네.
1: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겪지는 않으셨어요?
1: 아, 제가 그렇게 탈 뻔했죠.
0: 근데
1: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0: 피하셨구나.
1: 뭐, 예, 제가 네. 뭐 어디를 가면 돈 그보다 더 주겠다 한다. 뭐.

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찌됐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1: 네.
0: 제가 그 두만강을 넘으면 두만강 거기에 그 농촌 마을이 있는데
1: 예.
0: 거기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었고 요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 많았었고 거기 분들은 다 그런 인신매매 집단이고 아이고. 그런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젊고 여자면 무조건 팔려가는 게 약간 룰이에요. 어떻게 보면.
1: 그 지역에서. 예.
0: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친척을 찾아간다라고 물론 친척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도와서 많이 준다 그러는 내가 그만한 이상의 걸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1: 그래도 참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시고
0: 네.
1: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떤 뭐 브로커를 만나서 오신 거죠?
0: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자 한국에 좀 쉽게 왔죠.
1: 이야,
0: 네.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중국에서의 1년 8개월 정도의 삶을 가까스로 마감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된 우리 나소열 자매님 벌써 한국 정착이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매님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0: 네,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1: 네, 이 찬송 평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0: 네네. 네. 마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예, 저의 신앙의 마음이 대표하는 곡이라서 제가 이 찬송가를 좀 좋아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세를 벌이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탕감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로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증시가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예술대학들이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영웅화하는 내용을 졸업작품 과제로 내주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라면과 과자 등 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품질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한국의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윌레졸 부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가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주요 7개 나라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문서에서도 북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윌레졸 부차관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협상 재개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아래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해외 IT 인력 활동, 가상화폐 탈취 등 불법 수익원 차단에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보다 군사적 준비 상황이 우선돼야 한다며 성급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악용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조건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주요 7개 나라 G7 정상회의에서 추가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를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모스크바 인근의 대형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요 공항 여러 곳의 운영도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최근 2년 사이 모스크바를 겨냥한 최대 규모 공세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불타면 모스크바도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추가 공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여러 지역도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방공망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추가 무기 지원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에 테러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중단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전선에서는 양측의 군사 충돌이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 탕감 혜택을 내걸고 병력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입대자들에게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보너스와 대규모 채무 면제, 각종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참전에 따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입대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군 모집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방 정보기관은 전쟁 이후 러시아군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 러시아인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 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서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증시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해 초 1조 6천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 5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 1년 반 만에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초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는 명품과 자동차, 금융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열풍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경우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주요 예술대학들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희생과 충성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졸업작품으로 창작하라는 과정입니다.

사퇴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과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의 영웅성과 희생정신을 부각하는 작품을 졸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음악무용대학 학생들은 기존의 연주나 성악 발표 대신 직접 작곡과 편곡, 무대 연출까지 포함된 집단 창작 작품을 준비해야 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작품 평가가 향후 직장 배치와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긴장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작품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반제투쟁의 영웅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북러 관계를 강조하고 청년층에 대한 사상 교육과 충성심 검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이 라면과 과자, 사탕, 맥주 등 다양한 식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관 세관을 통해 김치라면과 해물라면, 소고기 라면 등 여러 종류의 라면이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과자와 사탕류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는 중국 상품이 북한으로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제품도 중국에 수출된다며 경제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장 디자인이 이전보다 개선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는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이나 한국산 제품에 비해 맛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호기심에 북한산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수요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소식통은 중국에서도 한국산 라면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북한산 가공식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 촬영까지 진행하는 체험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형수술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고 짧은 시간 안에 외모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한국에서 스타일링을 받은 뒤 변신한 모습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한국식 화장법과 헤어스타일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성수동, 홍대 일대의 미용실과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중국어 예약 서비스와 홍보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뷰티 산업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한 쇼핑 관광을 넘어 직접 변신을 체험하는 형태의 관광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9일 열린 A조 2차전에서 개최국인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에 0-1로 패했습니다. 1승 1패, 승점 3점을 기록한 한국은 조 2위를 유지했지만 멕시코가 2연승으로 조 1위와 32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조 선두 도약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48개국이 참가해 조 1, 2위 24개 팀과 조 3위, 상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합니다. 조별리그 순위는 승점이 같을 경우 상대 전적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이 최종전에서 승리하고 멕시코가 패해 승점이 같아져도 멕시코에 패한 한국은 조 1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데요. 한국은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2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할 경우에는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조 3위 또는 최악의 경우 조 4위로 탈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조 2위로 32강에 오르면 B조 2위와 맞붙게 되지만 조 3위로 진출할 경우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나 벨기에 축구 국가대표팀 등이 포함된 조의 1위 팀과 상대해야 할 수 있어 더욱 어려운 대진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2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로 시작해 25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0도, 청진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들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고백을 함께 합니다.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말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의와 성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니 내게로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남과 북 가운데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간절한 기도로 이 새벽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께 함께 그 마음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할게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도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실 주님 손 꼭 붙들고 위로와 평안 누리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구경꾼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의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고 그래서 구경꾼이지. 십자가 앞에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은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누가복음 23장 36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 내에는 3대 꾼이 있다고 그래요. 구경꾼, 관목만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 말꾼, 입으로 말로 한복 보는 사람들, 세 번째로 일꾼, 말 없이 실천하는 꾸준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경꾼, 말꾼, 일꾼.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 번째 일꾼이 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에 구경꾼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

0: 여인, 자기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나열을 했을 때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동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물론 구경하러 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여자의 말에 그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구경 때문에 쫓아다닌 사람들 중에서 구경으로 끝마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데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주님의 일꾼으로 어두운 세계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등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남한 정착 이제 100일 차에 접어들고 계신 청진의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은 광명에서 또 터를 잡고 사랑하는 너무나 어여쁜 따님과 함께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할 텐데요. 이옥희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앞서서 나누기도 한 것처럼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에요.
0: 네.
1: 함경북도 청진이면은 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0: 예.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방송으로 불어도 상상도 네. 못할 겁니다. 맨발로 맨 얼굴로 내의 없이 하나의 우악인만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분들 수없이 많았고 정말 옷을 싸입자도 네. 그걸 싸입는 돈이면 그 하루 자식이 굶어야 하니까 그 꽃잡이들이 죽는 사람을 내가 넘어뜨려야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했고 죽은 사람 옆에다 두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살았고 그런 행편입니다.
1: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막 지나고 나서 풍경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탈북을 하셨잖아요.
0: 내가 탈북할 때에도 고난의 행군이 기양될 때였습니다. 네. 역시 지금도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뻔하고 뻔하게 그렇게 하고 이번이 오면서 네. 들어오는 분 새로 들어오는 이번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겪고 정말 우리 들으면서도 우리도 눈물 흘렸습니다.
1: 언론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정말 하느님이 능력으로 어서 빨리 저 북한을 좀 건져줬으면 우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0: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중국에서도 수년 동안 계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시간 전에
0: 예.
1: 북한에 있었을 때 고향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몇살 때?
0: 99년도에 나왔습니다.
1: 몇살 때쯤이셨죠?
0: 그때 29살, 30살 잡히는 해 1월 3, 1월 23일입니다.
1: 겨울에
0: 예.
1: 나오셨어요. 그러면 20여 년 전에 고향의 모습이, 선생님이 기억하는 고향 청진의 모습은 어떤 풍경이에요?
0: 지금의 내가 고향의 풍경은 그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에 소래를 이고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능력대로 사탕이면 사탕, 고기면 고기, 쌀이면 쌀을 머리 꼭대기에 이고 버스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 장마당까지 정진세에서 수남 장마당까지 걸자면 한 40분, 45분 정도 내 집에서부터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붐비던 사람들. 동복도 못 입고 그걸 한푼 벌어야만 그 자식을 살고 살구고 남편도 살아야 한다는 그 탈탈거림을 그거밖에 나는 지금 상상밖에 할수 없습니다.
1: 아무래도 고난행군 시기 전후에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장마당에서도 직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짙게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어서는 이곳에서 보시는 또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도 그렇고 고향 땅을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떠올리시고 더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지금 시점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북한 땅은 어떤 곳인가요?
0: 암흑의 땅입니다. 암흑이 땅이라고 암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우선 첫째, 돈 있는 놈만 살고 백성은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걸 내가 못 산다고 말로 못 삽니다. 어떻게 못 사는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끝은 없지만 우선 첫째, 밑천이 없고 하루 한끼 살이가 고달픈데 그렇다고 또 조금 좀 중국하고 교제해서 살자면 잡아가고 가다였고 한국말을 조금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 산다고 왜 우리는 이 한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하면 그 한마디에 정치범 교사에 가야 되고
1: 맞아요.
0: 어쨌든 정말 거기서는 예, 효날래 효날 수 없습니다.
1: 북녘에서는 북한 당국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이곳에서 그렇게 암흑의 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한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계신 바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0: 예.
1: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0: 그래서 모든 고난과 모든 영혼을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 개 생각하고, 그분들이 밥만 먹고 사는 그러한 것을 내려다보시고, 어서 빨리 북한 땅에도 우리에게 남아하는 것 같이 나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어서 빨리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1: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고향 땅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 이오키 자매님의 이 기도가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남과 북 곳곳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을 줄을 믿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쉬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땅 곳곳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는 그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사실과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한 가족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국방연구소의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우리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저는 항상 이렇게 녹음을 할 때마다 배에서 그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보통 이렇게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 저는 그중에 중요한 게 좀 아침 같아요. 대표님 아침 좀 챙겨 드세요.
1: 와, 저도 아침을 먹기는 하는데
0: 네.
1: 그렇게 아침에는 또 좀 많이 좀 조절해서 적게 먹어요.
0: 근데 간단하게.
1: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어, 좀, 이렇게, 그래도, 그만하면 또 영양 가치는 있게끔.
0: 네.
1: 네, 계란도 이제 먹고, 뭐, 그 다음에 사과, 그리고 홍당무, 뭐, 이런 걸로.
0: 어.
1: 북한은 당근을 홍당무라 그래요. 당근이란
0: 아,
1: 말 몰라요.
0: 홍당무.
1: 네, 홍당무.
0: 네. 네.
1: 그런 것들 해서 아침에는 좀 간소하게 먹는데, 그래도 영양 가치는 아주 충분하게 먹을 거예요, 아마. 네.
0: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뭐 달걀을 먹기도 하고, 계란을 그렇게 먹기도 하고, 간단하게 뭐 채소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무겁게 드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긴 한데
1: 그렇죠.
0: 식습관 중에서 또 나눌 수 있는 내돈내산이 참 많은데 오늘 그중 하나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함께 할게요.
2: 6월 1일 왕란 한 판에 11,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달걀이에요, 대표님.
1: 네.
0: 계란. 북한에서도 계란이라고 하면 통하나요?
1: 계란이라고도 말하고 한국은 또 달걀 그러잖아요. 북한은 달걀 그래요. 달걀.
0: 달걀?
1: 달걀.
0: 닭알?
1: 예, 닭알이죠. 닭알.
0: 어.
1: 예, 닭알. 닭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네. 계란 이렇게도 말하는데 참 어, 한국은 어, 정말 제가 한국 와서 놀랐던 게 너무도 계란이 싸요. 인건비에 비해 보면.
0: 네. 예,
1: 근데 북한은 정말 계란 먹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0: 드셔본 적 있으세요, 북한에서?
1: 아, 먹긴 하죠. 먹긴 하는데.
0: 네.
1: 그런데 그게 한국은 계란 이자처럼, 어, 이자, 한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들으면 잘 몰라요. 한판 할 때 북한은 계란판이 보통 열알씩으로 팔아가지고 옛날 뱃집에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옛날에 팔긴 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이 나게 되면 알수로 팔아요. 열알, 뭐 몇알씩.
0: 뱃집에다가.
1: 네. 아니, 뱃집 아니고도 어떨 때는 그래서 그릇까지 가서 알수로 뭐 20알 달라 뭐 이렇게 말하긴 네. 하거든요. 그리고 알당 가격이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키로가 아니라 알 크기 따라 가격이 좀 약간 차이가 나긴 해요. 아,
0: 여기도 좀 그렇긴 하죠.
1: 비싸긴 비싸거든요.
0: 네.
1: 근데 오늘 제가 샀던 계란은 왕란인 거예요. 왕란이면.
0: 엄청 큰.
1: 예,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듣기 좀 이제 잘 이해를 못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일반 계란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대란도 있는데 대란보다 더 큰 게 왕란이거든요.
0: 애기 주먹만 하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계란도 그람수 보게 되면 평균 60g에서 이제 전후가
0: 어,
1: 돼요.
0: 그래요?
1: 60g보다 작은 거는 좀 알이 작다 그러고
0: 네.
1: 60g보다 커지면 알이 크다고 그러는데 왕란은 거의 70g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란을 산 게 이자처럼 30알이 한 판인데 11,000원인 거죠.
0: 그렇죠. 여기서는 한 판 하면은 계란은 무조건 30알.
1: 네. 근데 또 보게 되면 또 유정란 같은 또 그런 이제 좀 고가 이제 아주 그것도 어 뭐 약도 먹여서 키운 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열알씩 넣은 것도 있고 15살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긴 있어요.
0: 맞아요. 네.
1: 근데 저는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이제 뭐 좀 그런 건 아직 안 먹어요. 그래서 한 30알이라 하더라도
0: 네.
1: 한국 계란은 너무도 맛있고 다 좋잖아요. 아, 질도 좋고.
0: 여기가 한창 유행이 있었던 게 그 네. 계란에 보면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1: 네, 그렇죠. 맞아요.
0: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1: 네.
0: 애가 이렇게 공간 대비 정말 밀집된 곳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이런 번호가 써 있어서
1: 네.
0: 아주머니들 우리 주부들이 그거를 좋은 번호를 일부러 막 맞춰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1: 네.
0: 근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달걀을 드셨던 거는 직접 사서 드셨던 거예요? 아니면 좀 아, 닭을 키우셨나요?
1: 아니죠. 우리는 키우지 않고
0: 네.
1: 도시다 보니까 키우지 않고 저는 평양에 살 때도 닭을 키울 수 없잖아요. 최근에 북한에서 아파트 평양에서도 이제 계란을 먹고 싶어서 어떤 집들은 베란다에 키우다가 닭에다가 도망칠까 봐 끈을 맸잖아요. 그

0: 날았다가 끈이 맨 상태로 이제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버덕버덕거리는 것들 막 있어요. 근데 예,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북한은 계란 수요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도 기억에 어머니가 아버지 이제 반찬에만 계란을 놔주면 우리가 그걸 막 먹고 싶어서 막 이게 목이 막 꼬르륵꼬르륵 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나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또 이제 연구소에 있었잖아요.
1: 네, 평양에서.
0: 김일성종합대학 졸업하고 네. 평양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건강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1: 네.
0: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계란 가지고 또 연구한 적이 있어요. 계란에다가 약초를 먹여서 약달걀 만들어서 이제 김정일한테 이제 올라가는 계란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조 계란 이렇게 했는데 그 계란을 하고 제가 감사,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런 공로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1: 네.
0: 근데 그때 이제 그 계란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운공목장이라고 특수목장이 있어요. 진짜 계란을 진짜 실컷 먹었죠, 그때는. 어릴 때 그렇게 못 먹던 계란을 그때 진짜 많이 먹었죠. 근데 북한은 일반 주민들은 계란 먹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 샀던 계란이 서른 날 사는 게 11,000원이면
1: 네.
0: 한국에서 제 같은 경우는 한 시간도 일하지 않아도 그거 살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계란 산다는 게 있잖아요. 석 달 동안 일해도 그 계란을 구매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제 그 열알 구매하는 거, 열알 산다 하더라도 석 달 일해야 될 정도로 노임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계란 가치가 그리 비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1: 열알에 석 달이면은 거의 뭐 열흘 일해야 한 알.
0: 그렇죠.
1: 정도.
0: 한국에서는 한 시간 일하면 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북한은 이자처럼 서른 날을, 서른 날짜리 있잖아요. 서른 날을 이자처럼 그 산다 치면 거의 이제 석 달 일해야 되는 값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 가지고는 열알밖에 못 사요. 북한에서 현재 지금 월급 탄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시장에 사는 계란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1: 이게 뭐 밥을 사고 나서 뭐 주거비를 다 하고 나서 하는 돈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순전히.
0: 아, 그게 뭐냐면 네. 북한은 원래 그전에는 배급소에서 쌀을 주고 신호품 상점이 있어요. 신호품 상점에서는 매 가정에 한해서 계란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때는 국정 가격이라는 게 싼 가격으로 구매했었는데
1: 네.
0: 지금 국가가 그런 공급해주는 게 파괴되다 보니까
1: 네.
0: 개인들이 계란을 이제 닭을 키워서 난 계란을 팔다 보니까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매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타가지고 계란 사 먹으려면 한 달 월급 가지고 열흘밖에 못 사 먹는 정도가 돼요. 지금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이자처럼 한 시간 일해서 서른 알 샀잖아요.
1: 네.
0: 그걸 사려면 노동자가 석 달 동안 일하는 월급 가지고 사 먹어야 된다니까요.
1: 근데 그것도 네. 한 판 그 제일 큰 왕란을 사신 거잖아요.
0: 왕란, 네, 그렇죠. 맞아요.
1: 저는 사실 네. 이게 계란을 아까 전에도 뭐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일 싼
0: 네.
1: 이게 할인할 때 가거든요.
0: 네. 네.
1: 그러면 한 5, 6천 원 정도
0: 그러니까
1: 일반 알을
0: 네,
1: 네. 하는 거를 구입해서 쓰기도 하는데
0: 네.
1: 근데 이것도 참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5, 6천 원 하는 거를 11,000원짜리를 살 수 있는
0: 네. 그러니까
1: 저희가 취사 선택해서 살 수 있는
0: 자기 선택이 그러니까 계란면에 가게 되면 종류가 제가 한번 세반 적이 있었어요. 거의 40가지가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 이마트 그 큰 매장이 있는데 그 계란 매장이 엄청 고관이 커요. 거기다 계란만 쌓아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그거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야 한국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시장 경제가 좋은 게 경쟁적으로 자기 물건을 만들고 그 파는 것도 거기 맞춰서 이제 가격을 조정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것도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사 먹게 되어 있는 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왕란을 고집은 해요. 왜냐하면 계란 속에는 이제 노란자도 있지만은
1: 네.
0: 노란자에는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1: 그쵸.
0: 근데 흰자 있잖아요. 흰자에. 이 란 단백이라는 게 이제 흰자에 많거든요. 근데 그 단백도 있지만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란은 그래도 큰 거 사야 좀 속에서 변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한 시간 일해도 한 시간 뭐 보다 더 적게 일해도 이제 서른 날 큰 네. 계란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북한에서 국동방송 들을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야, 도대체 저게 얼마지? 이렇게 자꾸 생각했는데 실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1: 네.
0: 살 수 있는 계란을 북한은 석 달을 일해야만 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1: 아, 참 이게 계란이 저희 주변에 보면은 단백질 말씀하신
0: 네.
1: 단백질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과장되게 먹는 친구들은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판 다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0: 아, 그런데 저는 지금 계란을

0: 한국 와서도 몸무게가 벌써 이제는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최소한도로 지금 조절하면서 먹고 운동도 네. 하고 하는데도 몸무게가 자꾸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 계란도 많이 지금 조절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하루에 그래서 두 알 정도는 먹어요. 그래도
1: 하루에 두 알.
0: 아침에도 후라이해서 먹고 저녁에도 이제 보고서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 있긴 한데 보통 몸은 그저 두 판 정도를 사서 먹다시피 하죠. 그러면 한 두 시간 일해가지고 네. 거의 60알 사 먹는 셈 되죠 한 달에. 네. 근데 우리 가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란을 사다 보면 집 가족도 이제 보면 이제 계란은 한국은 너무 흔하니까 그쵸. 먹기 많으니까
1: 맞아요.
0: 어쩔 때는 까먹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 다음 달에 가서는 또 조금 적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1: 거의 뭐 냉장고에 무조건적으로 구비해두는 식품 중에 하나.
0: 예, 제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할까요?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남자 형제 둘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제가 대학 시험 치러 가야 될 때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만 주던 계란 후라이를 계란 그 북한은 계란 그 기름을 튀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1: 네.
0: 여기서는 계란을 그 후라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계란 부치기에 뭐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냄새가 엄청 세요. 계란 부칠 때 그 냄새가.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배부르니까 잘 못 느끼는데 어릴 때 이제 자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계란 반찬 막 하잖아요. 아. 아침 밥 시간 준비하면서.
1: 네. 그러니까
0: 밥상 딱 차리지만 아버지한테만 계란 반찬 가고 우리한테는 안 주니까 그걸 계속 눈이 가곤 했잖아요. 그러다가 대학 시험 치러 가게 되기 전에 어머니가 거의 한 달은 저한테 계란을 해먹였어요. 그리고 동생이 그게 지금 형한테만 해주니까 그때부터 눈 떠야 되겠는데 뜨지마자 눈 감고는 엄청 큰 담이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아 자기 그때 어머니가 형한테만 그거 해줄 때 진짜 그때는 막 눈물 나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1: 네.
0: 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따려주는 것도 그때는 막 엄마가 야속했고 제가 그렇게 이제 대학 갈 때 전자 네. 먹은 걸 우리 동생이 그때 엄청나게 저하고 막 형만 뭐 자식이냐고 하는 식으로.
1: 동생분은 대학 가실 때 안 해주셨어요?
0: 그 대학 갈 때 그 다음에 해줬죠 그 이후에. 근데 제가 그때 대학 갈 때는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한국 같으면 저도 먹고 다 같이 해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1: 그쵸.
0: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이 그때는 뭐 눈 감고 뜨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때는 막 엄마를 원망했겠어요 그때.
1: 참 이게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눠도 남과 북의 차이가 술술술 계속해서 다 나누지 못한 이런 간극이 있잖아요.
0: 아 정말 한국은 계란이 너무 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월급에 비하면 너무 싸잖아요. 뭐 한 시간 일해가지고 서른알 쌀 정도 되면 뭐 네. 너무도 싼 거죠.
1: 최저로 한 시간 일해서 최저로 서른알을 사고 되는 거죠. 우리 대표님만 해도 벌써 몇 알 100알이 넘죠. 한 시간.
0: 글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아, 저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도 이제 같은 우리 한반도인데 조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을 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차이가 심한 거예요.
1: 네. 근데 이럴 때마다 저희가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남북의 간극을 생각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묵상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시편 145편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생물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1: 아멘.
0: 아멘. 네. 참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 섬기는 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우리가 먹는 흔한 음식에서도 나타난다고 좀 봅니다.
1: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구할 때 아들의 그 자녀의 울부짖음을 못 들은 척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처럼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북녘땅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또 계란에 대해서 우리의 식료품의 거의 뭐 필수품과 도 같죠.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0: 네.
1: 계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묵상한 이 말씀에 붙들면서 또 북한을 위한 기도의 소망의 한 줄을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 돈 내 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2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북한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5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5m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매

자리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옆에 두거나 알게 되어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신의가 없는 사람은 배신을 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진실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를 의지할수록 믿었던 만큼 받은 상처도 크고 아픕니다. 여러분 주위에 진실하고 믿음직한 진정한 친구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잠언 2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우리 삶의 위기 상황에서 진실하지 않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389장, 새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첫 찬양 함께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옆에 두면 공경에 처할 때 크게 후회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을 도와주지 않거나 심지어 해칠 수도 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윗도 공경 중에 자기를 책망하고 얕보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도 전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다고 안타까워했고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신실한 하나님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 곡의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521장, 새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진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권면하는지 들어보면 됩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고 선한 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친구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하지요. 주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친구들이 나와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진실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은 우리 민족이 서로 총뿌리를 겨눈 6.25가 있기 때문에 왠지 분열과 단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평화한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저는 마지막 찬송 나누고 여기서 물러갈게요.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 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0: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한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나눠보면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야곱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나머지 여정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후계자로 하나님은 삼으셨어요. 24절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합니다. 라반이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떠난 3일 뒤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라반이 스스로 만든 일이죠. 라반의 양들과 야곱이 치는 양을 3일간의 거리를 두고 같이 잊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3일 뒤에야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추격대를 구성했어요. 야곱 가만두지 않는다고. 뒤에 보면 우리 보면 읽을 때 뭐 딸도 내 딸이고 이 손자 손녀도 내 손자 손녀고 이 재산도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라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훔쳐

그래서 도망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야곱이 10일 동안 도망갔는데 이 바다나란에서 길라앗까지요, 이 야곱이 간 거리가 48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에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30 내지 40km 정도 된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480km를 10일간 걸었다 그러면 하루에 48km씩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도망간 거예요. 정말 죽으라고 줄행낭친 거예요. 자기 어린 자녀들 그리고 재산들 그 모든 때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도 건너고 해서 바로 이 길라앗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라반은 추격한 지 7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루에 70km 정도를 달려서 뒤쫓아 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70km라면 거의 잠 안 자고 달려올 거예요. 왜일까요? 독이 올라서 그래요. 사람이 화가 나고 독이 오르면 물불 안 가리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막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이 야곱 잡히면 죽이겠다고, 내가 모든 걸 갖고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잡으러 갔는데 10일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29절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 삼가라는 이 표현은 너 조심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제 삼촌한테 잡히면 이제 나는 죽든지 아니면 혼자 가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다고. 그럴 때 뭘 깨달았냐면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 억눌렸던 서름과 탄식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삼촌 20년 동안 내가 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그리고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6년간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당신이 나에게 10번 이상이나 기준을 바꿔가지고 뭐 점 있는 양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자꾸 태어나면 아 그러지 말고 얼룩진 양으로 바꾸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10번 이상이나 변역해서 나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자기 서름과 속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야곱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야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성실하니까요. 성실하긴 성실했죠.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아니요. 나보다 탁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복받겠다는 야망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쳐서 왔던 사람이에요. 전혀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굳이 찾자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몰라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여쭤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대답할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라는 대답하고 또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공급해주는 그런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 그것이 우리는 은혜,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한쪽으로 보면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흘러왔는데 돌아서서 다시 다른 한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참 힘든데 살아온 거는 인생 자체가 광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삶을 보면 아, 나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쓸모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야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야곱을 축복의 계승자로 그렇게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야곱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손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인생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야곱은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돕는 겁니다. 31장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42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보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할 때 야곱의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한 것을 기억했어요. 베델에서의 기억을 갖고 있어서 14년,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14년이 끝난 날 자기는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라반이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이 정착할 만하니까 하나님께 그 삶을 흐트러버렸어요. 삼촌의 낯 얼굴빛이 옛날과는 달랐고 삼촌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이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들어오게 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셨을 때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데 문제는 어려운 게 뭐가냐면 야곱이 생각할 때 저 삼촌이 나를 놔주겠나, 그리고 자기 자녀들 두 딸 그리고 종 그리고 손자, 손녀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떠나보낸다면 홀로 떠나보낼 거야. 언제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아내들이 라반의 딸들인데 내가 아버지를 떠난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주겠는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현실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보니까 그대로 흘러가서 야곱이 떠났구나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라헬이 나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고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반이 떠나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떨 때 사랑하시냐 하면, 우리도 자녀들 볼 때요, 순종하는 자녀가 참 사랑스럽잖아요. 귀하죠. 저도 제 딸이 말 잘 들을 때 너무너무 귀해요.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래요. 근데 말 잘 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뭐 얘기해서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챙겨줘요.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그래서 도와줘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문제를 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은 이 야곱을 믿음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한 땅을 야곱에게 줘야 되고, 야곱에게 자손이 많아서 또 이 자손을 통해서 축복의 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만들어 놓으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요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문제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없는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면서 삶이 더 꼬이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우세요. 도우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로왕에게 갔어요. 갔는데 몇 번 거절당한지 압니까? 열 번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거절당하면 그 거절당함이 일평생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서 거절당함이 굉장히 힘든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열 번이나 거절당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모세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할 때 출애굽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유월절이라는 놀라운 절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신 취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일평생 역사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내려오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그 일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들고 그리고 광야에 우리가 이 길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홍해를 막아놓고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뜻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인도에 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상태에 속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모세를 더욱더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저절로 잘 풀어가면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잘해서 좀 더 겸손하다면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살피시고 보살피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유리의 창업주이면서도 수도교회 장로였던 고 채터셉 장로님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10대 후반에 그 아내인 기복실 여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장사할 때부터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청년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이라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라는

하는 것을 그는 가지게 됐어요. 최태섭 장로님이 젊은 시절 중국에서 무역업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미 계약한 물건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되팔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시 그 이익이 쌀 수천 가만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하라고 했지만 최태섭 장로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원래 계약대로 그 물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을 잘 믿지 않던 중국 상인들 사이에 최태섭은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일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리고 6.25 사변을 만나서 그는 일사후퇴 직전에 피난 오기 전에 정말 이 죽음 앞에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자기와 거래가 있는 사람, 자기가 주어야 될 사람을 장부를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전 재산 동원해서 다 갚아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전쟁이 났다고 해서 남의 돈을 떼먹고 피난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 후에 당시 대출받기로 문턱이 높은 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게 됐냐, 그 신용대출하는 바로 그 책임자가 이 최태섭 장로님에게 혜택을 받던 사람이든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 담보 없이 그냥 신용대출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게 됐고 한국요리를 창업하게 되면서 한국교회 장로님의 모델도 되어 있고요, 사업가의 모델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지 않으세요. 좌절하게 하지 않으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더 가까이 더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은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첫째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고, 두 번째는요, 너에게 많은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많도록 하늘에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약속했죠. 세 번째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은 무슨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증거장이 아니에요.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한번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라반이 자기 장인인데, 외삼촌인데 장인인데, 그 장인과 자기 사이가 20년 동안 한 맺힌 사이가 된 거예요. 라반도 계속 야곱을 이용하고, 야곱은 또 잔꾀를 부려가지고 또 그렇게 서로 속이고, 그래서 이 앙금을 서로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추적하게 해서 이 야곱과 함께 화해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서로 축복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자로 남지 아니하고 배신자로 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응어려진 채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단을 쌓게 만든 것처럼, 오늘 바로 이 미스바라고 불렀던 여알사드라고 하는 바로 이곳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 기둥을 세우고 이 돌무더기를 쌓게 했어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말고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라반은 이 축복을 축복으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후로 라반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더 핑크 목사님 그 연구한 걸 보니까 이 라반의 후손이 훗날 290년 뒤에 훗날

0: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라반의 후손이었다. 예, 그렇게 보죠. 오늘 보니까 나홀의 하나님도 찾죠. 다시 논자가 된 거예요. 축복을 축복으로 연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간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실 때 축복의 통로로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도 그냥 단순히 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속으로 잘 되긴 뭐가 잘 되고 있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너무나 많아. 그렇게 이제 반발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그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왜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맺혀서 이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을 때 이 헬리나위라는 사람 그 마지막 책을 보면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것이 용서했느냐는 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될 일 있다면 받으시고요. 용서를 해야 될 일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도 괜찮고요. 내 아내나 남편도 괜찮아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이 미스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억울함과 나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바로 그것. 그리고 죄로부터 거리를 갖게 만드시는 그 돌무더기.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배와 화목함으로 식당을 만들어서 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낙담하지 말고 야곱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부산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제 하지도 지나했고요. 이제는 정말 완전한 여름입니다. 각종 여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철이 되면은 피어날 때가 오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꽃은 자기가 피어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아요. 꽃들은 절대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피었다가 스스로 질 뿐 다른 꽃을 의식해서 빨리 핀다든가 아니면 늦추어 피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도 꽃입니다. 제각각 활짝 필 때가 있어요. 일찍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고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맞추어 활짝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님의 시간.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베르야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0

7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나누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최소 2명 이상이 짝을 지어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공부든지 하브루타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하는 문장은 네 생각은 어때? 입니다.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은 요즘 교육의 핵심인 메타인지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한국의 교육청에서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하브르타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가정이며 아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주제는 탈무드와 성경입니다. 유대인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주제로 최대한 자주 하브르타를 합니다. 나라가 없었을 때에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비결로 하브르타를 꼽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가정에서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월드비전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테너 지명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말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만은 아닙니다. 말은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요, 관계를 바꾸고요, 공동체를 회복하고요, 분위기를 바꾸고 한 사람의 때로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 이것이 말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살리는 말, 죽이는 말, 말의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단순하게 말의 능력이 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말이 어떤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이 어떻게 한 인생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말로 세워지는 삶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이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세울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에 금 사관이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색인 은쟁반에 금사관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봤더니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경우에 합당하다라는, 거기에 합당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그 말이 그 바퀴에 놓여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합당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바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오판이라는, 이런 바퀴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여 있던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말이 그 바퀴에 놓여졌다, 자리에 놓였다, 위치에 놓였다라는 뜻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수레가 있어요. 수레, 고대 사회에 수레 같은 게, 끄는 수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바퀴가요, 바퀴가 상황에 맞게 착착착착착착 돌아가면 그 수레는 목적지로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죠?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하는 말,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하는 말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죠. 트럼프 롱맨이라는 주석학자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해설을 해놨는데, 타이밍과 내용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말이라는 거죠. 그 타이밍에 그 말이 딱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하고 내용이 정확하게 조화를 이룬 말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막 나눠요. 누가 재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막 그 주제로 이야기가 되니까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어해요. 나도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해서 내 말이 막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이 사람이 계속 말을 하니까 이게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나도 그 말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다가 숨쉬다가 다른 사람이 확 받아서 나가 챘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어요. 벌써 난 이 말 해야 되는데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아니 잠깐,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내 그 말 한 타이밍은 어떤 거예요? 지나간 거죠. 그러면 다음 타이밍으로 가야 돼요. 그냥 근데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나가 버린 걸 다시 뒤돌려서 하려는 것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세 종류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어떤 종류의 말을 할까요? 틀린 말 합니다. 틀린 말. 저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틀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옳은 말. 옳은 말을 해요. 그 사람은요, 정확한 사람이에요. 항상 틀린 말 안 해요. 틀린 말은 안 하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기분이 좀 나빠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말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합당한 말이라는 거죠. 합당한 말. 여러분, 틀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틀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요, 옳은 말 하는 게 중요한데 옳은 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이 과연 합당한 말인가, 때에 맞는 말인가, 내용에 맞는 말인가를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 합당한 말의 반대적인,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그분들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바로 이분들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들인데요. 이분들 말 너무 잘합니다. 말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욥의 상황을 생각할 때 이분들의 말이 과연 합당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욥은 어떤 상황을 다 만나게 되었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가 10명이었었거든요. 근데 10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병이 생겼어요. 병이. 그러니까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얘기했어요. 아내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욥보다 힘드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욥이요, 정말 엄청나게 욕봤어요. 정말. 너 이거 성경에서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참 드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와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자 한마디씩 한마디씩 욥의 친구들이 말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4장이면 욥기의 초반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기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한 말이 뭐죠? 욥, 너의 고난이 너무 안타깝긴 한데 너 왜 이렇게 고난받는지 아니? 그것은 바로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너한테 어려움이 온 게 아니겠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걸 거두는 거 아니겠어? 욥에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반론적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의 대가를, 죄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무엇인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 세상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욥의 상황에 적합할까요? 빌닷의 말을 한번 보실래요? 빌닷. 빌닷은요, 욥기 8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곱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 두셨나니. 여러분, 가족은 건들면 되는 거 아니, 가족은 건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닷의 말은요,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뭘 하냐? 네 자녀들이 무엇인가 죄를 저질렀을 것 같다. 욥, 너가 네 자녀들을 다 뭐 죄 없이 키운다고 하지만, 잘못 없이 키운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죽은 이유는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닐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자, 소발 봅시다. 소발. 이름이 좀 독특하신 분인데요. 이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러면 내 손에 죄, 불의가 내 장막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 욥 안에 은밀한 죄를 저지르고 그랬기 때문에 너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너가 병이 들고 내 자녀들이 죽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뭐라는 거죠? 죄의 결과들 아니겠어?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일반론적인 부분에서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상처받은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말이에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찾아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그 지금 죄악의 이 징벌의 이 어려움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아니었을까요?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이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상황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사랑의 말하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것, 이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무엇 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또한 영혼을 살리는 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한 인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세우는 말의 중요한 특징은 저는 보석 같은 말이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은요,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멘. 여러분, 은쟁반이 있어요. 예쁜 은쟁반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금으로 만든 사과를 덕하니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상상은 잘 안 되죠. 상상은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잠언이 기록된 솔로몬 당시에 가장 귀한 무슨 예술품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쟁반에 금사과라는 것은요, 가장 가치가 있는 예술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뭐 같다는 거죠? 보석 같다는 거예요. 보석. 이렇게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이 보석과도 같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 합당한 말을 보석에 비유할까요? 그것은 적절한 순간에 들은 한마디 말은요, 사람의 인생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마음에 보석처럼 남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요, 많이 낙심할 때, 힘들 때 들었던 그 위로의 말이 마음에 남지 않습니까? 포기하려고 그랬을 때 들었던 그 격려의 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남겨진 보석과도 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은 일평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보석이 됩니다. 반대로 상처 주는 말 역시 오래 남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보석을 다루듯이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에 보석과도 같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기는요, 여러분, 보석함을 열듯이, 보석함을요 확 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보석함을 탁 열면요 거기에 내 금붙이들이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보석함을 열듯이 말하는 말, 그 보석함을 열어서 그 안에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하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석과도 같은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보석과도 같은 말을 했는지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시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서기관과요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요 현장에서 잡혔대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누구도 있을 거예요? 그 가늠죄를 저지른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이 여성만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서 책을 잡기 위한 것 같아요. 자, 5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으면 뭐 하는 수 없지 뭐, 돌로 쳐라 라고 그러면 예수 선생이 사랑이 없다, 예수 선생 사람도 없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 여인을 하지 마라, 니네들 속셈 다 안다, 나를 누명 쓰려고 그러는 거지, 그 여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예수 선생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땅에 글씨를 이렇게 쓰시더니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여인을 위한 말씀만은 아니었어요. 정죄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신 겁니다. 9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둠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들의 양심이 자극한 거죠. 내가 지금 정의를 가지고, 나의 정의를 가지고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서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겠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네가 지금 정의를 외치며 들고 있는 그 돌로 과연 저 여인을 칠 만큼 너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너는 죄 없는 사람인가? 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보면요 놀라운 균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죄부터 하지 않으세요. 먼저 회복을 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살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날 그 여인의 목숨을 단순하게 살려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은 인생을 살린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합당한 말은 단순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사랑을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말,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요 수치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는 죄책감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정죄, 그리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라는 죽음의 공포가 깃들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십니다. 모든 절망에서 보석과 같은 살리는 말씀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죄가 필요한 자리에서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자리에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지요? 할 말 많지요? 하지만 그것이 다 사람을 살리고 보석 같은 말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이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보석과도 같은 그 말을, 이 여인에게 보석과도 같은 말을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석과도 같은 말을, 보석함을 열어서 보석을 소중히 꺼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말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리는 말이죠. 경우에 합당하게, 단순하게 옳은 말이 아니라 합당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보석처럼, 내 중심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심정으로 말하는 말하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실천한 한 분을 저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분이에요. 바나바는요,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로, 또 보석처럼 말하는 말로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바나바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아멘.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뭐죠?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인데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 바나바 이름이 뜻이 뭐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냥 어깨 툭툭 두드려주면서, 아유 수고했어요, 아유 이번에 많이 힘드셨네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이러한 말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나바의 위로를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바나바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살렸는지, 세웠는지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 사람 돌맞아 죽어도 돼 라고 증인으로 딱 서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겨집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울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함정을 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두려워했대요.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이 사울의 과거만 집중한 거죠. 저 사람 박해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교회를 없애려는 사람이야? 그 과거만 본 거죠. 하지만 바나바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을 본 것, 그에게 말씀하신 것,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나바는 기대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죠. 바나바의 이러한 연결을 통하여서 사울은 사도 바울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과거에만 집중을 했어요. 하지만 바나바 이 사람은, 그 위로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울의 미래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부족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고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의 미래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에 위치한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57-5291번 세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자란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아니라 엄마가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젖먹이 유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세리처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직 내 힘으로 인생을 버텨내느라 지쳐 계십니까?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듯 오늘 하루 주님의 품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사랑담은 교회 홍선범 목사님입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자유와 신앙과 양심이 더욱 지켜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존중받게 하시고 공적인 기관들이 정직과 책임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로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다음 세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세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번 주말을 보내면서 제게 도전을 준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소비하는 태도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실은 이런 표현도 있죠.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아빠 말 안 들어? 라는 표현이요. 실은 아이는 부모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말한 너 왜 말 안 들어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며 그 능력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며 출발해 볼까요?

네, 어노인팅의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춤을 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네, 주말을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또 이런 생각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어떠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 실제로 오늘의 운세, 타로 리딩, 별자리 운세 같은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조사 결과 운세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잠시나마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모습에서 저의 모습도 살짝 보였어요. 때로는 운세 보듯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적도 있었던 겁니다. 그저 내 기분을 위로해줄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오늘이 되기를 우리가 이 아침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비 워십의 찬양과 부산 베델교회 이성규 목사님의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아침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잠시 후에 펼쳐질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그 마음 함께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비오십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담비오십과 함께하는 날은 바로 가족 예배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친구들, 이 아침 여러 모양으로 참 분주한 아침이겠지만 우리 가족 가정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함께 깨워주셔서 그리고 방송 크게 틀어주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찬양 후에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아트가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하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저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선물입니다.
1: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

더블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로다식품에서 대게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미트의 미학 조세벤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카페 소영들에서 음료권을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오늘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하자 라는 말씀 나눠드렸는데요. 이 듣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저 듣는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보는 특별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시간으로 꾸려지는데요. 오늘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함께 깨우시고 지금 방송 들려주시면서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담비 50일 찬양과 부산 베델교회 이성규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전파를 통해 세워진 리듬의 공동체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서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0: 할렐루야. 전파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적당히 알맞게 내리는 비 담비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아주 특별한 아침입니다.
1: 아주 특별한 아침입니다. 네,
0: 오늘 아침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에 또 마음이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 나의 하루는
2: 오늘 나의 하루는
0: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0: 오늘 나의 하루는
2: 오늘 나의 하루는
0: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루입니다.
2: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루입니다.
0: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새날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 상급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원함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부족함 없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부족함 없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자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

주시는 이성기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아침 우리에게 꼭 들려져야 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37분 31초 지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오늘 찬양 예배 함께 들으시면서 듣는 여러분들의 결단의 마음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도 이 아침 함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의 마음들 함께 표현해 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또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0: 부산 배대교회 이성규 목사님께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름철에 비가 오면 도로 위에 지렁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렁이가 도로에 나오는 이유는요,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나왔지만 오히려 햇볕이 내리쬐는 도로 위에서 흙을 뒤집어 쓴 채 죽어가는 지렁이를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도 시련과 흉년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가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 인생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시고 다시 소생하는 여러분의 오늘 일상의 출발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시작되었고요.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고 수많은 은사와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툼은 주님의 은혜와 성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현실은요, 모두 다르지만은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으며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며 교훈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은혜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택은요, 세상의 어떤 선택보다 더 중요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세 개의 십자가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림은 갈보리산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중앙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좌우에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자기 죄로 마땅히 벌받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한편의 강도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해보라고 비웃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생명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반면 다른 한편의 강도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기억해달라며 은혜를 구합니다.

구했습니다.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를 구했던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살아도요, 모두가 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도 모두가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며 똑같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편의 강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의지하며 은혜를 거절합니다. 본문의 바울은요,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주신 은혜를 믿고 순종의 결단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지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강도와 동족 그리고 이방인의 위협 속에서 주리고 헐벗음으로 고생했습니다. 누가 봐도 순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불안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고백할 때 불가능이 가능해졌고요, 은혜를 고백할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내가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서 있는 모습처럼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거친 물살과 깊은 수렁 앞에서 건널 수 없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전에 살아왔던 방법으로 건널 수 없고 내 지식으로 헤어나갈 수 없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은요, 문제의 깊이와 넓이와 흐름을 계산하지 말고 지금까지 도우시며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날 은혜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며 지난날 주신 은혜, 아니 오늘 새롭게 주실 은혜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이 바로 내가 은혜 받을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라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때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도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나중에 아닌 지금 이 순간 내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내 인생은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중이라는 불확실한 시간으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막연한 내일과 미래를 말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이 순간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때만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앞으로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는 순간이 오면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삼걸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삼걸이란 첫 번째가 잘할 걸입니다. 있을 때 잘할 걸, 곁에 있을 때 잘할 걸, 할 수 있을 때 잘할 거리라는 아쉬움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럴 거리입니다. 좀 더 나누어 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찾아갈 걸, 좀 더 칭찬해 줄 걸 하는 말로 지난날 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을 거리입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하면서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말을 하더란 것입니다.

0: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늘 있을 때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어제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제의 믿음은 오늘 충성할 때 아름다운 유산이 됩니다. 또 막연한 미래를 약속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지금의 충성 없는 미래의 약속은요, 거짓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오늘, 아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어제나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매 순간을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베델교회 이성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소생하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다름이 아닌 주의 은혜, 그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바로 지금이길, 바로 오늘이길 함께 소망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도하실 때 주님, 다름이 아닌 주의 은혜로 모든 걸 온전케 하시는 당신의 은혜로 바로 오늘 구원의 날이 되길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조롱하는 당신의 은혜, 세상의 시선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주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길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로 함께했습니다. 담배어식과 부산 배달교회 이성규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땠는지 짧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어떠셨어요?
1: 오늘도 아이들이 함께 준비하면서 이걸 기대하는 것이 저에게 참 좋은 추억이었고, 특별히 오늘은 말씀으로 참 도전받는 날이었습니다.
0: 네, 어떤 부분이 제일 도전 받으셨을까요?
1: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고 저희가 오늘 회복돼야 된다는, 주의 은혜로 회복돼야 된다는, 그게 너무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0: 아멘. 목사님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예,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찬양, 특별히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했습니다.
0: 네,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라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들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삼걸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할 걸, 사랑할 걸, 해볼 걸이라고 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혹 표현하십시오, 혹은 베푸십시오, 결단하십시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숨기지 마시고 삶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함께 오늘 걸로 남기지 않는 그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받아가실 수 있고요.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면서 결단의 마음들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문자 보내주셔야 선물 받으실 후보로 올라갑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집니다. 날은 조금 흐리지만 오늘 힘찬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저희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생명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제가 사는 소박한 동네에 수많은 외국인과 타지 사람들이 몰려들어 차가 막히고 교통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저를 보기 위해 오신 분들은 아니고요. 바로 얼마 전 부산에서 있었던 BTS 공연을 보기 위해 부산을 찾은 팬들이 BTS 멤버 중 한 명인 지민 군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를 찾아온 팬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사실 그 카페에 가서 지민 군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외진곳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또 때아볕에 그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분들 그런 수고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땅 속에 묻힌 아주 값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고민이나 주저함이 없이 벅찬 기쁨을 안고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소유라는 가치를 과감히 버리고 더 뛰어난 가치인 보화를 선택하기 위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돈과 시간과 인생을 사용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은퇴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이콘 매치라는 것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웨인 루니를 포함해서 알리, 카카, 호나우지뉴, 드록바, 그리고 박지성 선수 등이 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때 전설적인 선수로서 명성을 날렸던 그분들이 경기장에서 잘 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이 최고의 선수로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운동을 해서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또 몸이 성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성 선수도 후반에 잠깐 겨우 뛸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 그보다 덜한 가치를 과감히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라는 최고의 보석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추구했던 소유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최고의 보석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라는 보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도 예수라는 보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19세기 영국의 C.T. 스터드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크라켓 국가대표 선수였고 명문 캠브리지 출신으로 전 국민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의 중병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심지어 25세 때 그가 물려받은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유산마저 선교단체와 고아원에 기부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고. 그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메리 켈리 맥켄지 선교사님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호주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조선에 여성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905년 25세 꽃다운 나이에 유교 문화 속에서 고통받는 조선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산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메리 선교사님은 부산에서 2년 동안 선교 훈련을 마친 후 경남, 진주 등지를 돌며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한글도 가르쳤는데요. 당시 글을 배우지 못했던 조선 여성들이 낯선 외국 여성에게 한글을 배우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재미있고 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메리켈리 선교사님은 작은 소그룹 모임과 주일학교를 통해 어린 소녀들에게 찬송과 성경, 생활 예절 등을 가르치며 그들이 훗날 이 민족의 훌륭한 여성 리더들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후 1910년

부산으로 부임한 제임스 노블 맥켄지 선교 사님과 결혼한 그녀는 간만동에 있는 한센인 공동체 상해원에서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사역을 합니다. 1938년 일제 신사참배 강요와 탄압으로 어쩔 수 없이 호주로 귀국하게 되는데 그 당시 메릴 선교사님 부부의 귀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938년 2월 18일 동아일보에는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 평화한 불악의 구주인 매 목사 부부는 예정대로 18일 오전 11시 45분 부산을 떠나는 관부 연락선으로 영영 이곳을 떠나게 된다. 이분을 보내는 것을 한 계기로 하고 이 상해의 낙원을 우리 손으로 인계 경영하는 것으로 떠나시는 노 목사 부부의 은백을 갚는 값으로 하자고 이 병원의 정문을 나서면서 기자는 외쳐보았다. 원컨대 이러한 조선의 맥켄지 목사 부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상해원의 한 성도는 메리켈의 맥켄지 선교사님께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죽어도 어머니의 사랑을 못 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머니께 영원하길 기도합니다. 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부의 헌신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그들의 두 딸인 메헤란, 메혜영 자매는 호주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52년 전쟁의 참상 속에서 부산의 일신부인병원, 현재 일신기독병원을 세워 부모님의 대를 이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가족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고개 안락함을 다 팔아 조선이라는 밭의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샀던 것입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잘 알려진 오스카 쉰들러는 전 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과 이별하는 순간 그는 영웅의 자부심 대신 자신이 타던 자동차와 나치의 금 배지를 바라보며 이것들을 팔았다면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뼈저린 참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에 던진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후회를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손에 쥔 세상의 재물이라는 가치를 놓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 보화의 비유를 바닷가에 모인 구경꾼들이 아닌 집 안으로 들어와 내밀한 관계를 맺은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아직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않으니 내가 이 소유를 다 팔 만큼 헌신할 필요는 없지 라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화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는 믿음이 결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보화임을 깨닫는 순간 이 세상에 그토록 목숨 거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한 주간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나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라는 보화를 선택하는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 총연합회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6.25 구국기도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24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제41회 전국대학 교수선교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국대학의 기도교수 직원과 선교단체 그리고 대학 교회와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2877-967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소망교회가 6월 28일 주일 11시 참소망교회에서 새가족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274-95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크리스천 3040 무브먼트 허리업이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백양로교회 비전센터에서 3040 허리업 연합집회 허리업 무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72-160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산 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신부산 교회 본당에서 제21차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를 주제로 네 분의 목사님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182-037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제가 개인적으로 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문둥병을 졌던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하여간 비슷한 나병과 비슷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1월 달에 논산훈련소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훈련 받는데 제 피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긁게 됐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막 그냥 계속 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온몸에 이제 막 긁다 보니까 피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조교가 이제 검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 서가지고 이제 옷 벗고 이렇게 검사, 의생검사처럼 하는데 저를 딱 보더니 저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옴 아니야, 딱. 옴. 옴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갖다가 딱 그날, 그 다음날 의무대를 가야 되니까 그날 저를 갖다가 따로 격리시켜 세우더라고요. 그 내후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훈련소에서는 이 매트리스가 그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두 개를 해서 세 명이 잤었어요.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좁죠. 근데 저는 혼자 단독으로 매트리스를 따로 그것도 옆에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그냥 좁아서 막 힘들었는데 그냥 따로 편하게 단독 매트리스로 잠을 재우는데도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예. 아니 그렇게 힘, 막 같이 잘 때 불편했었는데 혼자 널널하게 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마음이 그 소외된다는 것, 그 고통이 아 굉장히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날 밤에 자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훈련 다 나가는데 훈련도 빼줬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빼고 이제 의무실로 간 거예요. 의무 이제 그 의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군의관이 저를 딱 보더니 옴이 아니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레르기, 피부 알레르기, 제가 그 온도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추워지면 몸이 가려운, 거기다가 또 군대에서 그때 당시에 그 입혔던 내복이 털로 짠 내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입으니까 더 거기다가 또 뭐 목욕 같은 거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부에 이제 그 이 알러지 때문에 이제 막 가려우니까 계속 긁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몸이 피범벅이 될 만큼 되니까. 근데 분위기는 딱 보더니 아, 옴이 아니네. 이거 알레르기야. 딱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대로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 내후반 같이 있던 뭐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자마자 제가 외쳤던

것이 오음이 아니래. 예.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의 수천 배의 고통을 그는 그 가족과 동네에서 쫓겨나면서 겪었다 하는 거죠. 예, 수천 배도 넘을 거예요. 예, 수만 배의 고통을 그는 겪고 있었다. 더군다나 힘든 게 뭐냐? 그 당시에, 예, 뭐 지금도 그런 생각들 하겠지만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 병에 걸렸다고는 이 저주의 굴레까지 뒤집어 써야 하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보기라도 하면 밖에서 멀리 있다가도 사람들이 보이기라도 하면 옷 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피해 나가야 되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이 정말 힘든 것이죠. 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 고통인데 문제가 뭐냐?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정말 힘든데 문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예, 이 병이 나야 돼요. 이 병이 낫지 않는 한 절대로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문제 뭐냐? 이 병은 안 낫는다는 거예요. 예, 나병, 이건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적으로 낫지 않는 그런 난치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로 고통하는 사람이 여기 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텔 통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굴레 가운데 고통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상황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에 이 사람의 이야기에 나온 것은 이렇게 심한 특별한 어떤 고통당한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우리 다 갖고 있는 얘기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니까 특별히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성경은 왜 이 사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 이건 저의 모든 존재를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인간 누구도 어떤 사상도 어떤 대단한 이념과 어떤 제도 학문도요, 예,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갈보리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이것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하셨느냐? 만나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예, 만나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 그분은 온통 죄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데 그 삶을 다 들이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그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이야기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 이 사람이 누구한테 지금 나왔어요? 바로 그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게 이게 이야기의 기가 막힌 포인트죠.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어디 유명한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겁니다. 그 죄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고침받은 거예요. 예, 그건 바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으라고. 이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으라고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것이다. 나병 환자 모르겠어요. 어디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은 것 가지고는 아직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죄의 굴레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니까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와서 꿇어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바로 이것.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뭐 귀신 들린 자, 뭐 병든 자,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 빼놓고 거의 대부분 말이죠,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먼저 있는 게 뭐냐? 그들의 간청이 있어요. 그들이 간청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알아서 막 고쳐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어요. 대부분 그들이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간청하든지 옆에 사람이 간청하든지 하여간 간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고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또 예수님의 그 죄를 해결하는 얘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꼭 물어보세요. 너 정말 치유되고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냥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회복기를 원하느냐? 꼭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실까요? 예, 그건 바로 이렇게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 가운데 회복되기 원하는 그 간청이 이게 죄에서 회복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죄가 덮쳐왔을 때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은 뭐냐? 나가서 주님 앞에 올바로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도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올바로 간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 간청의 모범답안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간청의 모범답안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요게 중요합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바로 그의 마음과 영적인 자세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그의 마음과 영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렇게 또 대접받기 좋아하셨나? 또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죄 문제를 해결을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간절해야 합니다. 절박해야 합니다. 그냥 고쳐주시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 응답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데 막 그냥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냥 고쳐주신다면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 보셨어요? 혹시 그런 간증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가 저분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마음과 영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의심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 자기의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그러면 동시에 이 문제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어프로치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무 절박하고 너무 절실해야 돼요. 그냥 뭐 받으면 좋고 아니어도 한 거 아니요. 너무 절박하고 너무 절실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응답 못 받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지라도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를 이기는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되려고 하면 끝까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돼요. 너무 원해요. 정말 고침받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주님 반드시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안 해주면 난 뭐 신앙생활 접을지도 몰라 막.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 신앙은 그렇게 절박하면서도 그렇게 간절하면서도 당신 뜻이라면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 정말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지만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 기도할 때 막 진짜 마음의 갈등이 심해요. 난 너무 편한데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하시기를 할 때 막 마음속으로 그냥 안 돼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이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고 주님에게 맡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우리의 믿음이 뭐 아주 단호하고 뭐 뜨겁고 그거는요 막 강력하게 요구하고 막 주님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역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 문제를, 우리 고통을, 우리 어려움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우리 믿음이에요. 그걸 이루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없어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 어려움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나병 환자 본인도 상상도 못했던 행동이에요. 왜? 나병 환자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그냥 바랬던 건 뭐냐면 그냥 저 멀리서 이렇게 어떻게 좀 보면서 깨끗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했지 그분이 다가오셔서 자기가 손을 얹을 줄 몰랐죠. 왜? 손을 대면 뭐예요? 나병이 옮을 수 있잖아요. 옮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적어도 정결에 걸려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진단에 못 들어갑니다. 예,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예, 드러내 마을 밖에 계실 수밖에 없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역이 바쁘신 분인데 예, 얼마나 정말 바쁘신 분인데 일주일 동안 사람들한테 못 가고 빈들에 따로 격리되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손을 댈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사실 사람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하죠. 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신 분입니다. 그 파격에 비하면 이 파격은 아무것도 아니지. 예, 그 헌신과 그 희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을 대죠.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랑은 이게 복음의 사랑입니다. 입으로만 그냥 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예,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여기에 이 대시묘라고 하는 헬라어, 아, 이건 영어로 터치이지만 단지 그냥 터치가 아니고요. 아, 합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고착시키다, 들러붙다,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좀 특이하죠? 뜻이. 무슨 얘기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나병환자에게 손을 딱 대시는 순간 예수님은 자기의 전 존재를 그 병든 몸과 붙이신 거예요.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 예, 고착시켰어요. 들러붙였습니다. 그의 아픔과 당신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의 고통과 그 당신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그래 일어납니다. 예, 치유는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죄를 이기는 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을 붙이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그 순간 그 죄를 다 태워버리려고 자기의 온 능력을 다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같이 다 죄와 함께 태워버리려고 말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자,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종종 정말 이 어떤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이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작은 일만 있어도요, 그때 제일 먼저 우리한테 오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탁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그 순간 사실은 막 우리도 모르게 딱 올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예, why가 먼저 올라와. why가, why God, 하나님 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야, 그래야 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아니에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이죠. 지난 주간에 복음의 전함의 구정민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일본으로 가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카톡을 보냈어요. 오는 29일, 30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이죠. 일본의 그 도쿄의 신주쿠역 근처에서 전 세계에서 온 1,500명의 성도가 15만 장의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한다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카톡 보낼 때는 저한테만 혼자만 기도해달라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또 얼마나 장사 속이 밝은데. 한 명한테 그게 아니죠. 저한테 한 건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수요일 날 나오는 이 기도 대장들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쉐어합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일본 신주쿠역에서 15만 장의 전도지가 나갑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그런 그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전도지 뭐라고 썼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 이 복음의 전함에
복음 광고, 그건 복음 광고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고 카피가 뭐냐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광고 카피예요. 저 아시죠? 네. 당신이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약한 카피처럼 보여요. 복음을 저렇게 맹맹하게 전해도 되나 말이죠. 좀 더 강력하게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네. 하지만 좀 더 나가면 믿을래 죽을래 막 이렇게 돼야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을 텐데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약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이 잔잔한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회심의 역사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잔잔한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스며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 물론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난 네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정말 원해.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내가 원하노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얘기만 들을 수 있으면 그 나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함을 받아라 뭐 깨끗해졌고 아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노니 이 음성만 들으면요 그러면 이미 죄를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하지만 병이 낫고 안 낫고 이전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상황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죄를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 십자가는요 사랑이 100%예요. 다른 어떤 건 사랑이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의 공격 속에 빠지게 됩니다.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당했다 싶을 만큼 원하지 않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죄의 문제라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와서 그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원하노니 오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는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 모두는 회복될지어다. 아름다울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0191번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아침 어제의 실수가 아직도 마음에 걸리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넘어질 때가 있고 다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3년 후 전혀 다른 자리에서 다시 서 있더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털고 일어나 다시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히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홍석진 목사입니다.
0: 목사님, 네. 어제가 1년 중에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였잖아요.
1: 벌써 그렇게 됐군요.
0: 그렇습니다. 하지가 지나서인지 밤에도 열대야에 가까운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제 완연한 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하지가 이제 지나니까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되겠지요. 참 계절의 시계는 정말 정확해서 또 하지 지나면서 산과 들도 제법 짙은 녹음으로 옷을 갈아입었더군요.
0: 그렇습니다. 이 짙은 여름의 푸름을 보면서 안도현 시인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름날 산과 들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까닭은 아주 작은 풀잎 하나, 아주 작은 나뭇잎 한 장이 푸르름을 손안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1: 네. 아, 시인들의 시선은 참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 시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데 우리는 또 신앙이라고 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 그 작은 잎새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하고 푸른 숲을 이룬다. 그런 말이겠죠.
0: 네. 마치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모자이크 작품을 완성하는 것 같죠. 저는 이 시를 보면서요. 우리 삶도 신앙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방금 우리 시인은 시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린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정말 귀한 묵상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풀잎이 모여서 숲의